0: 7월 2일 목요일 첫 곡은요. 8011님이 신청하신 양희은 인생의 선물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인생의 선물.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아,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왠지 공감이 확 되는 그런 노래 구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정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7월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아, 돈 걱정 많이 하시나요?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돈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나마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 아닐까. 정말 정말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도요. 또 무언가 힘든 일 앞에 섰을 때 내가 조금만 잠을 줄인다면 또 내 마음을 온전히 조금만 더 내어준다면 그것도 안 된다면 눈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덤벼든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 반환점을 돌아선 2026년의 하반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금 맞이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7277님 일용한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목요일도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긍정의 마인드 고맙습니다. 저도 어떻게 감동을 우리 감동은 서로가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 고맙고 또 고맙죠. 0204님 벌써 7월이에요. 그러게요.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새해 첫날 마음으로 돌아가 하려 했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또 감동입니다. 0204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아침 시작부터 너무 고맙네요. 2037님 오늘도 힘겹게 눈꺼풀을 이기고 일어났어요. 참 좋은 오늘이 오늘 하루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아침부터 기분 좋게 감동받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퀸.

창가. 아침 출근길 지하철 환승역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저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묘하게 활기가 느껴지죠. 저마다의 직장으로, 저마다의 자리로 향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모습, 경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꿈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지만 결국 그 발걸음들이 향하는 곳은 다 같은 곳이 아닐까요? 결국은 행복. 오늘 하루라는 성실한 벽돌 한 장을 쌓아가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요즘 K-컨텐츠의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노래, 드라마,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까지 종류도 다양한 우리 컨텐츠에 인종도, 종교도,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공감, 결국은 진정성.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가볍고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 비로소 국경을 넘는 열광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담긴 노래와 문화 컨텐츠 속에서는 공감이 되어야 반응을 하게 되니까요. 마냥 가볍고 재밌는 걸 넘어서 어떤 삶의 그 진정성은 결국은 공감,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거죠. 100억을 가진 부자가 한없이 마음이 괴롭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반 지하방에 살아도 두 다리 쭉 뻗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또 자기 마음, 결국은 자기 만족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7131님이 신청하신 게오르고 잠피르 뿌리디에떼 여름비 들려드렸습니다. 아침 출근길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저마다 저를 포함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 그냥 사람들이 바쁘니까 저도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에서 원동력이 느껴져요. 하루치의 소중한 수고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또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저마다 행복을 위해서 가는데요. 그 행복은 또 결국 우리 서로 저마다의 공감 그리고 진정성 이 에너지가 서로 통할 때 그럴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감과 진정성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만발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지금부터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셔도 돼요. 목요 오후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 키워드는요. 아, 오늘 우리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 했죠. 7월이잖아요. 7월. 오늘 키워드는 7월. 7월입니다. 달력장을 탁 넘기면서 다른 달도 그런 게 있겠지만 7월만큼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7월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다섯 글자 뭘까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수녀님 어제는 엄마 보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7655님 저는 그날그날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갑상선 수술한 지 7개월 지났는데 목소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이게 갑상선도 또 굉장히 우습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금방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만 하시면 원점으로 그 원래 예쁜 목소리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655님. 전현주님 오늘 아침 6시 반에 운동 다녀왔어요. 상쾌한 바람과 함께 행복하게 오늘 하루 시작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아침 기분 너무 좋지 않나요? 약간 선선한 느낌에 공기도 왠지 상쾌하고 너무 좋아. 아침 운동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에 미사 드리고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570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One Summer Night 진추와

원 썸머 나이트 진추화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7월에 문화선물, 문화생활 우리 하면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노리테 목관 5중주의 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7월 11일 토요일이에요. 낮 2시.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면 샵 1053, 글머리 공연, 그리고 성함까지 주시면요,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7월. 7월입니다. 7월 달력을 딱 뜯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섯 글자로 줄여서 보내주세요. 7월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의 기발한 센스 넘치는 아이디어로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아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시원할 것 같아요. 여름여름하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9450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윤형주 조개 껍질 묶어, 그리고 동요 초록바다 두 곡 듣고요. 오늘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만나볼게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만점 다섯 글자를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7월입니다. 달력에서 7월이라는 글자를 딱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발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7월. 7월입니다. 7월 맞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7월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나의 마음이 담긴 시원한 글자, 센스 넘치는 다섯 글자, 여러분만의 솔직한 마음, 재치 있는 표현, 응원의 마음 담아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다섯 글자, 7월 떠오르는 생각. 반갑다, 7월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뜨거 이런 다섯 글자인가요? 휴가 기다림? 아니면 조금만 덥자. 여러분의 솔직한 바람은 또 뭔지요? 7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요 함께 나눌게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릴게요. 와우, 3046님은 7월 하면 아들의 생일, 4kg 우량아 별 보인 날이에요. 별만 보였겠어요. 4.5kg. 우와, 그 아들 건강하게 잘 컸을 것 같아요. 아들의 생일이 7월이군요. 다섯 글자 보내주셨고요. 0078님. 7월 하면 부모님 제사. 돌아가신 해는 달라도 7월에 모두 가셔서 곧 엄마 제사, 9일이면 아빠 제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또 가족들의 행사들이 또 생각이 나시는군요. 여러 가지로 부모님 또 제사 지내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또 부모님들 추억하면서 좋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87님은요, 7월 하면 따뜻한 초록. 따뜻해요. 따뜻한 초록. 상반되는 느낌이지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뜨거운 초록이 아니네요. 5687님. 이 긍정 마인드 너무 좋아요. 4860님은요, 7월 하면 공포의 방학. 정말 두렵습니다. 사춘기의 최절정에 있는 중학생 2학년.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고3. 저 이 여름방학 어떡하죠? 4860님. 공포의 방학 맞네요. 맞네요. 우리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었다 생각하시고 버텨야죠. 어떡하시겠어요. 공감됩니다. 오늘 목요오자 그 다섯 손가락 7월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샵 1053 그리고 빵톡으로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9177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무한궤도 여름이야기.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그리고 산울림 산할아버지 4340님이 신청하신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7월 7월입니다. 7월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달력을 딱 뜯어서 7월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뜨겁다, 덥다, 받아가고 싶다. 7월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이름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시골 원두막. 7월 하면 시골 원두막 4340님. 요즘 시골에는 원두막은 없고 정자라는 곳이 있겠지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나이. 그러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 원두막 없나요? 시골 원두막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보고 싶네요, 저도. 8232님은 7월 하면 아싸 내 세상, 아싸 내 세상. 아우, 이런 분도 계시네요. 7월 하면 아싸 내 세상. 괜히 반복하고 싶어요. 저는 추위를 타도 너무너무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절 중 여름을 가장 좋아해요. 1년 12달, 1년 12달 중에 제가 가장 생기있고 살아있는 달이 7월입니다. 따뜻한 6개월에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들을 해놓고요. 나머지 추운 반년은 겨울잠 자는 곰처럼 삽니다. 이상기후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긴 하지만요. 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7월 저는 가장 좋습니다. 와우. 정말 파리사미님 대단하십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또 제가 부럽겠죠. 저는 사실은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는 덜 타거든요. 6038님, 어우, 이 다섯 글자. 저는요, 7월 하면 대환장 파티, 대환장 파티. 이 말. 어우, 시아버님 팔순, 아이들 생일, 둘 다 7월생, 기말고사, 방학 시장. 대환장 파티가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038님 정말 그러네요. 7월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렇지만 파티잖아요. 파티. 파티. 파티는 좋은 거 아닌가요? 힘내세요. 장문수님은 청포도 새콤.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 7월하면 이육사님 씨 청포도 생각이 새록새록 새콤하고 달콤한 맛 더위를 식혀 줄 과일. 입속에는 벌써 침이 고입니다. 저도요. 저도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신 것은 조금 그렇죠. 공유공사님, 아우, 저는 7월하면요. 식중독 조심. 팥빙수 대의. 물놀이 시작. 아우, 식중독만 조심하면 팥빙수 대의에 시컷 팥빙수 드시고 물놀이도 많이 하시고 단 식중독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5757님 시원한 수박. 7월의 첫날 어제 수박을 맛있게 먹었어요. 여름아 잘 부탁해 라고 하셨는데 수박 맛있어요. 진짜로 수박 요즘 수박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요. 좀 가격이 떨어질까요? 4005님 설레는 휴가. 설레는 휴가. 바짝 벌어서 여름휴가 갈 생각에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바짝 벌어서 여름휴가 때 마구마구 쓸 생각에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다는 거죠. 1356님 애썼고 다시. 이거 리듬이 있어야 돼요. 애썼고 다시. 애썼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가요? 그림책 수업 들으러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목요일 아침마다 오자 토크를 듣고 빵빵 웃는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7월은 용기 내서 참여해봐요. 아우, 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애썼고 다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애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합니다. 6609님. 냉미숫가루, 핫미숫가루가 아니라 냉미숫가루, 차가운 미숫가루. 전 여름이면 엄마가 타주던 미숫가루 정말 짱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시원한 미숫가루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탄산음료 말고

냉미숫가루 저도 강추입니다. 1713님 덥지만 즐겨. 덥지만 즐겨. 덥다 정말. 지금은 만족이 없으니 즐기자. 겨울을 생각하면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시니컬하고 염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즐깁시다. 6411님 벌써 반년이. 아우 그렇죠. 벌써 반년이. 세월 참 빠르네요. 맞습니다. 7월 하면 아, 야 벌써 반년 지났구나. 어우, 근데 하반기는 더 빨라요. 상반기보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 좀 들어야 되겠네요. 벌써 이렇게 쿨 노래 듣고 올게요.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쏟아.

쿨 벌써 이렇게 스텔라장 아름다워 두 곡 들려드렸어요. 7392님이 아름다워요. 7월은 아름다워요. 어우, 내 생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보다 더 깊이 있는 7월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그렇군요. 7월에 어떤 또 무엇 각자마다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7월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참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남숙님은 7월 하면 웃음꽃 그릇. 웃음꽃 그릇. 어우, 어린 시절 제일 맛나게 시원하게 먹던 화채가 생각나요. 그 맛있는 화채 가족들과 어울려 특히 동생들 언니 오빠들 둘러앉아서 갓 숟가락 퍼서트 먹는 그 맛. 웃음꽃이 만발했겠네요. 또 우리의 또 따뜻한 추억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7월이었군요. 7392님은 7월엔 행운. 아우 좋습니다. 7월엔 행운. 그럼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7월. 오, 좋습니다. 7월엔 행운. 0204님은 아이들 방학. 여름 캠프 고라고 하셨어요.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름 캠프 다 보내고 또 편안하게 지낼 날도 있으시겠네요. 9132님 밤에 잘 자자. 밤에 잘 자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름에 밤에 정말 잘 잤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무엇보다도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밤에 잘 자자. 오늘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모두가 다섯 글자가 다르지만요. 결국 공감, 결국은 행복, 이 럭키 세븐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다섯 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10cm의 열대야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오래전 우리는 외국의 다양한 지명을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를 뜻하는 불란서인데요. 지금도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오래된 가게 이름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시절 불란서에서 온 물건은 세련됨과 우아함의 상징이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프랑스를 떠올리면 낭만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쌓인 이미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가 됩니다. 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지 궁금하네요. 프란시스 레이의 An Homme et une Femme. 남과 여, 이 테마곡 주제곡 듣겠습니다.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 그리고 리오넬 브링기에르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샹브르 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우리 이 오리지널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프란시스 레이의 An Home at Dean Farm. 남과 여 주제곡이었는데요. 오늘은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 리오넬 브링겔가 지휘한 오케스트 샹브르 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 출근길이 괜찮았습니다. 오후에는 뭐 좀 명동 쪽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자, 오늘 로맨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데 여기 강금석 씨도 오셨고요. 일범님, 유클님들,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일이 있어 며칠 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윤은구 씨, 유클범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현 씨도 일범님 안녕하세요.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안경근 씨도 아주 오래전에 감상했던 영화 남과 여 테마 뮤직을 오랜만에 듣네요.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자, 오늘 7월 2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 앵프로듀 즉흥곡 작품 142, 도이치번호 935, 4번 F단조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암랭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곡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께 선물 드릴 책을 골랐는데요.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김선미의 산문집이 되겠습니다. 30년차 기자가 식물 곁에서 배운 나를 지키는 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반짝임을 알아보는 감각, 초록에 기대어 다시 숨쉬는 마음을 담은 지친 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일상미학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지난번 어저께 제가 첫 번째 챕터하고 두 번째 챕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김선미 작가가 그동안 이제 정원의 위로, 지금 여기 프랑스, Money and the City, 모녀지정, 구경 이런 그 책들을 써왔는데 이번 그 기쁜 날도 슬픈 날도에서 이제 세 번째 챕터는요.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식물 도감, 슬플 때는 동백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오, 이거 그 분홍의 립스틱을, 이거 이 노래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계절, 타샤 튜더의 정원, 너를 응원해, 오 시클라멘, 별의 향기와 흙 자작나무, 기다리며 바라보다, 안녕 내 나무, 이렇게 또 세 번째 그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정말 예쁜 책입니다. 마음도 또 몸도 예뻐질 수 있는 이 책, 시칠리아 오렌지 나무 이야기도 있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자,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작품 125, 1악장 안단테. 자, 미하이 발라스 이 첼로고요. 그리고 추헤이 이와사키 이와사키 추헤이가 지휘한 The Pills and Philharmonic Orchestra인데요. 이게 이제 그 체크의 그 유명한 뿔젠입니다. 뿔젠. 이게 나중에 또 여기가 맥주 산지로 아주 유명한데 이 뿔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죠.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의 작품 125, 1악장 안단테였는데요. 이 첼로에는 미하우 바라스, 폴란드 아티스트였고요. 지휘는 이와사키 추헤이, 일본 지휘자, 그리고 The Pilsen Philharmonic Orchestra. 이게 이제 뿔센인데 필센에서 나온, 아까 제가 맥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스너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그 맥주입니다. 이 체크 오케스트라들은 참 그 기본기가 아주 빼어난 그런 오케스트라들이죠. 6월 신보인데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엄계선 씨, 아랫역이 장마 시작이라서인지 흐린 날씨네요. 오늘은 구석구석 먼지 닦으며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정리하며 들어요. 낭만과는 먼 일이지만 끝내고 나면 개운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활기찬 힘을 주시는 명동 백장님과 함께니까요. 두 시간 온전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정현 씨는 슈베르트 측흥곡 도이치 번호 899와 도이치 번호 935 여덟 곡을 열심히 듣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645 쓰시는 분, 1번 DJ님 반갑습니다. 양경모 신부예요. 와, 반갑습니다. 양경모 신부님.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자주 듣는데 문자 오랜만에 보내네요. 유클 가족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자, 7277 쓰시는 분, 빵톡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10시에 시그널만 들어도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항상 마음의 행복을 채워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유럽 여행을 하는데 땀 안 흘리고 지금 유럽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제가 빵톡으로 듣고 있는 음악이 주차장 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오, 2초 정도 빠르게 라디오하고 초간격이 있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참 좋은 그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아키노 로시니의 일 바르비에레 시빌리아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서곡 듣겠습니다. 헬베트 폰 카라니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일 바르비에레 디 시빌리아,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서곡, 헤베트 폰 카라니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원래 서곡이었는데 그 작품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자 로시니가 요거 여기다 쓸까? 그래가지고 세비야 이발사 오버처로 더 유명하게 된 그런 곡이었죠. 자, 그리고 어마 양경모 신부님 이러면서 김유림 씨 올려주셨고요. 엄기선 씨, 별빛사랑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책 선물도 받으셔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경근 씨는 양경모 신부님 7월 11일 한남동 콘벤트와일 피정센터에서 뵙습니다. 강남 꼬미시움 강의 피정 미사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신부님 또 오늘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 이제 여러분이 신청곡을 보내실 수가 있죠.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다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예술가의 항구, 이번 주 주인공 함께 만나볼까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이번 주 주인공은 배우 주디 갈란드입니다.

주디 갈란드는 Meet Me in St. Louis 이 영화 St. Louis에서 만나요에서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을 연기하며 성인 배우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도 꾸준히 MGM 뮤지컬 영화에서 활약하는데요. 하지만 성인 배우가 된 뒤에도 그녀에게는 오래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는데요. 당시 할리우드에는 라나 터너나 헤디 라마처럼 화려한 미모를 앞세운 여배우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주디 갈란드는 그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였죠. 빼어난 외모보단 풍부한 목소리와 탁월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영화사는 여전히 그녀를 다른 여배우들과 비교했고 작은 키와 앳된 인상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키는 151cm 정도. 10대 시절 제대로 먹지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한 다이어트와 약물에 시달린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살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외모를 지녔던 갈란드는 당시 할리우드가 요구하던 성숙하고 관능적인 여주인공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임스 헨리의 Zing went the strings of my heart. 땡, 내 마음의 현이 울려 퍼졌네. 영화 들어봐 Darling 중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컬의 주디 갈란드, 존 스콧 트로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대 주디 갈란은 MGM 뮤지컬 영화에 계속 출연하며 좋은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오래 버틴 시간만큼 균열도 커지고 있었죠. 갈란은 촬영장에 자주 늦거나 촬영 일정을 지키지 못했고 신경쇠약으로 입원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뮤지컬 영화 애니 Get Your Gun, 애니어 총을 잡아라에 캐스팅되었지만 컨디션 문제와 제작진과의 갈등 끝에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결국 다른 여배우가 주연을 맡아 완성했고 MGM은 같은 해 주디 갈란드와의 계약을 끝내버리는데요. 14살의 MGM의 기대를 받으며 영화계에 들어온 소녀는 14년 동안 쉼없이 일했지만 28살에 스튜디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 감독 빈센트 미넬리와의 결혼 생활도 끝을 맺죠. 직장도 가정도 한꺼번에 잃은 주디 갈란드에게는 이제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미 맥휴의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주디 갈란드의 음성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다른 아주 그냥 글래머러스한 화려한 이런 배우들하고 또 구분되면서 좀 힘들어하기도 했었던 주디 갈란드의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미 매큐의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그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지미 매큐의 곡을 노래 주디 갈란드의 음성으로 따뜻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 이사했는데 묵은 짐 정리 못하고 끌어안고 있네요. 간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유영란 씨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짐 정리가 제일 힘들죠.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잘 버리는 사람들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제 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윤은근 씨,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늘 애틋해집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김정동 씨가 무궁동 연주가 바그너의 무한선율을 의미하나요? 무궁동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무궁동 연주하고 바그너의 무한선율은 완전 다릅니다. 무궁동은 이제 같은 음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무궁동 뭐 상동곡 이렇게 또 보기도 했고요. 자, 무한선율은 계속해서 그 음이 끝나지 않고 한 막 동안에 계속 되거든요. 이 바그너의 곡들이 아리아가 중간에 있어도 그게 뭐 라스페란사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 라보엠 같은 거 뭐 트란도트르쿠 윈체로 윈체로 딱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선율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에두아르 랄로의 곡 듣겠습니다. 생포니 에스파니올, 스페인 교향곡 작품 21, 5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파리. 최근에 이 두 사람이 또 연주한 거, 이 도이치그라모폰 125주년 오리지널 소스 앨범 그 LP로도 나왔더라고요. 자,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전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 2000번 IS 동서.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환상의 영과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알베르토 도밍게스의 페르피디아, 영화 아비정전 가운데서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함께 들으신 변심이었습니다. 페르피디, 배신자, 페르피디 이렇게 얘기하죠. 맥베스에도 나오고. 자, 트리오 로스 판초스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빵과 와인님의 질문과 1번님의 설명 너무 좋은데요.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 아하. 윤흥구 씨가 소녀 주디 갈란드가 사실 얼마나 예뻤는데 말이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 할 땐 참 예뻤는데 다른 뮤지컬 할 때는 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박정현 씨, 오래전 어느 방송 진행자께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4악장을 들려주시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듣기에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왜 스페인 교향곡이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립니까? 저는 스페인 하면 비보다는 그냥 그 짠한 그 더위 좀 이렇게 뜨거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비 오는 날 여러 번 신청했는데도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추억이 있어요. 오늘은 5악장을 듣네요. 경쾌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 그리고 백장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유명한 악장 한 곡 토요일 신청합니다. 강금석 씨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두까기녀. 이항선 씨, 변심인데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아주 참 놀랍습니다. 엄기선 씨도 제목은 배신자인데 너무 낭만적이어서 구애 노래인 듯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랭마레의 곡 비올라다 감바를 위한 네 번째 작품집 가운데서 르 바디나쥬 희롱 듣겠습니다. 비올라다 감바의 조르디 사발 그리고 류트의 롤프 리슬레반트의 연주입니다.

마랭마레의 비올라다 감바를 위한 네 번째 작품집 가운데서 Le Badinage, 희롱 들으셨습니다. 비올라다 감바의 조디 사발, 류트의 롤프 리슬레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7061 쓰시는 분은요. 어젯밤 미하일 잔델링 그리고 루제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재민의 무대는 거대한 힘의 과시가 아닌 악기들이 서로의 소리를 치밀하게 경청하며 완성한 유기적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메인 연주가 끝난 후에 첫 번째 앙콜곡은 오케스트라석 앞줄에 앉은 현악 파트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수석과 부수석 8인과 함께 호흡한 사랑의 인사였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청년 협연자에게 보여준 최고의 품격 높은 환대라는 생각을 들게 했답니다. 수차례 커튼콜 끝에 이어진 두 번째 앙콜인 바흐 1번 사라방드도 아주 좋았답니다. 시벨리우스도 할 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질 듯해 이 정도로만 소식 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또 잘 다녀오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림 씨, 양경모 신부님 한국으로 발령 나셨나요? 잠깐 들어오신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국으로 발령 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까지 문화원 소품전 출품 사진 작품 사진 프로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시간 여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삐 지낼 때까지 붓을 더 안 들게 되네요. 나사가 풀렸나 봅니다. 엄계선 씨 올려주셨는데 가끔은 좀 뭐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나사도 풀릴 때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좀 살지. 어떻게 맨날 나사를 맨날 조여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자, 박정현 씨, 그분께서는 스페인 교향곡의 사악장이 빗소리와 특히 어울린다고 언제 비에 보이는 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정말 다 각자 취향은 다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하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자,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디장조 타이탄 거인 2악장 크래프티 베베트 Dort nicht zu schnell. 힘찬 움직임으로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듣겠습니다. 마리스 안선스가 지휘한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자전적인 첫 번째 교향곡 1번 디장조 타이탄 그 중에서 2악장 크래프티 베베히트 doch nicht zu schnell 처음에 이 곡을 발표했을 때는 이제 제목을 순풍에 뒀다는 듯이 이렇게 또 붙이기도 했다가 나중에 지워버렸죠. 자, 마리티 안손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뭐 요즘 말러 열풍이니까요. 말러를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올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작품 제목이나 악장 끝에 붙는 알레그로, 모더라토, 아다지오처럼 빠르기를 뜻하는 말들은 다 이탈리아어인가요? 라고 강금성님이 질문 남겨주셨고요. 클래식 음악의 지시어는 작곡가의 나라에 따라 달라지나 봅니다. 6190 쓰시는 분도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악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작곡가는 악보에 자기의 생각을 남기고 연주자는 그 언어를 읽어 연주하며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의 마음을 만나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의 언어는 대부분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7세기였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 음악의 중심지였죠. 오페라를 비롯한 새로운 음악 양식이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웠고 유럽 각지의 음악가들이 이탈리아 음악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몬테베르디를 비롯한 작곡가들은 음의 높이와 길이뿐 아니라 음악의 빠르기, 샘여림, 연주 분위기까지 악보에 적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이탈리아어가 자연스럽게 음악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안단테는 걸어가듯이, 비바체는 생기있게, 아다지오는 천천히, 이처럼 이탈리아어는 음악의 성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했고요. 실제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독일어를 사용하는 작곡가들도 악보에는 대부분 이탈리아어 지시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작곡가가 슈만이죠. 슈만은 악보에 독일어 지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느리게는 langsam, 열정적으로는 leidenschaftlich처럼 모국어를 사용해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리하르트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 작곡가들에게도 이어졌고 얼마 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또 말러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포레와 드비시, 라벨 등은 프랑스어 지시어를 즐겨 사용하며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공통 언어는 여전히 이탈리아어인데요. 오늘은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지시어가 담긴 세 곡의 음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5번 B플랫 장조 K알번호 450 3악장 알레그로 피아노와 지휘의 머리 페라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로베르트 슈만의 Fünf Stücke in Folkstone 다섯 개의 민요풍 소품 작품 102 중 2곡 Langsam 느리게 자 오보에 셀린 모아네 그리고 피아노의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라벨의 스트링 콰르텟 그 중에서 두 번째 악장 아세베프 트레 리듬에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여긴 또 이제 프랑스어로 쓰여졌죠.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세 곡 들으시죠.

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이렇게 외국어 이 빠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시어를 이탈리아어로도 하지만 그 외에도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이렇게 또 지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낭만주의 후기에 와서 이런 좀 자극 본인들의 어떤 자성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왜 프랑스어로 못해? 우리가 왜 독일어로 못해? 왜 이탈리아만 써야 돼? 이러면서 이제 쓰게 된 것이었죠. 모리스 라벨의 스트링 콰르텟 그 중에서 2악장 아세베프 트레 리듬에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로베르트 슈만의 핌프 슈투케 인 폭스톤 다섯 개의 미녀 풍소품 작품 102 가운데 2악장 랑잠 느리게 오보에 셀린 모아네 그리고 피아노의 플로리안 울리히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5번 B플랫 장조 KL 번호 450 3악장 알레그로 피아노와 지휘의 마리 페라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습니다. 현악기의 피치카토 소리가 우리나라의 검은고나 가야금 저음부 뜯는 소리같이 들려요.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죠. 저 어저께 그저께였죠. 우리 초대석에 나왔던 우리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원 군 그 조율하는데 뭐 갑자기 국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김정동 씨 질다의 아리아 까르노메 신청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금석 씨 중학교 때 음악이자 담임 선생님 양양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양자가 두 개 들어있군요. 옛날에 그 중국의 피겨스케이트 쇼트트랙 선수 이름이 양양이었는데 양양 A, 양양 B. 하여튼 그때 음악 공부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강금석 씨. 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강금석 씨. 와 음악 듣고 막 행복해하시네요. 그리고 2767 쓰시는 분 지난주 르콩 소울 공연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콘서토리 무색할 만큼 네 분의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밀도 높은 공연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연 중 객석 뒤편에서 무대로 이동하며 연주한 연출이 매우 인상 깊었고요. 연주자들의 움직임 덕분에 공연장이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졌고 음악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바로크 시대를 여행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아 씨가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아 씨 또 리뷰 감사드리고요. 르콩 솔 앨범 솔선수범에서 다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법 유쾌한 클래식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양경모 신부님께서 레지오 마리의 서울 세나투스 시도 신부님으로 지난 2월에 부임하셔서 명동 가톨릭 회관에 계십니다. 안경근 씨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오늘 양경모 신부님 너무너무 유명해 주셨네요. 오늘 자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 협주곡 1번 G장조 작품 6 헨델 작품 번호 319 4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협주곡 1번 G장조 작품 6, 헨델 작품 번호 319, 4악장 알레그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드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The Shape of Water. 이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많이들 보고 참 좋아하셨던 영화인데요. 사랑의 모양, 독특하게 생긴 해양 생명체하고 사랑에 빠지는 여인의 이야기죠. You'll never know. 당신은 모를 거예요. 소프라노 루네 플레밍, 또 피아노의 프레데릭 가이아르데,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리카르도 델프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충청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약 392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고대역폭 메모리 펩 건설과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기지 건설, 또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 구축 등 약 140조 원을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강화 등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등에 약 15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충청권에 모두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빚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에 예정된 39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끝까지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오늘 충청의 4대 엔진에 총 392조 원의 투자가 점화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신속한 투자 이행 지원 등 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김 장관은 예산과 금융, 규제, 기술, 세제, 인력, 또 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과 메가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융합대학원 신설과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지원 전담 조직인 충청권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즉시 가동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100일 안에 충청권 투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기업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5월에 3.1%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겁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류의 가격이 24.7% 급

0: 등했습니다. 공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상승하며 지난 2024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수급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무엇보다 최우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중동 정세 안정화에 대비해 중동 협력 강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완전하게 정상화될 때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원 물가는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압력 확대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어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1,2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가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사망자나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부터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수도의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이재현 신부는 수도회로 복귀하고 서광호 신부는 외관본당 보좌 신부로 임명했습니다. 발령 날짜는 오는 7일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최근 성직자 신분을 사칭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각 본당과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자신을 해외 교회 소속 성직자나 수도자로 소개하면서 성사와 전례를 집전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며 신분과 성무 집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타 교파나 해외 교구 소속 성직자가 성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와 교구장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미래 교통기술을 시험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특화단지에서 AI를 활용한 스마트 CCTV와 로봇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정부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철강 공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새 화학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기술이고, 탄소 네거티브 직접 공기 포집 기술 고도화 사업은 대기 중에 흩어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강과 2차 전지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지원과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 주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인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포항의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기업인 향기 내는 사람들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60곳에서 데일리 경북 여름과일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에서 생산한 신비복숭아와 자두 총 96톤을 할인 판매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별전이 소비자에게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과수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22개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지난해 대구지역 온열질환자는 총 140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된 가운데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구시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관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운전도 함께 단속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에 따른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7.7도, 습도 51%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78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오늘 라디오 빵집 1일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구본석 사도여한 신부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독서인들의 축제 2016 서울국제도서전이 상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글쎄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여전히 역대 최저라는 걸요. 아니 이 뜨거운 책의 시대에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읽고 있는 걸까요? 바로 AI.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고 AI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AI는 열심히 읽고 요약,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근육은 약해지죠. 읽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공감하고 판단하는 능력,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는 거죠.

신신의 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원슈타인이 부른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대신해 오늘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WID 영성구현본부 차장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방금 전 WID 영성구현본부 차장이라는 직책으로 저를 소개했는데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제 직책을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안에서 영성구현본부 안에 소속된 봉사자부에서 내년에 있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회의 꽃이자 세계청년대회의 가치와 정신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봉사자분들을 위한 부서에 몸담고 있는 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신으신 라디오 빵집 팝업스토어 이번 주는 빵빵한 K-카톨릭 셀러 5 요일별로 5명의 신입 빵집 주인장들과 함께하고 있죠. 제가 넷째 날 영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작년 5월로 기억합니다. 아직 빵집으로 업종을 바꾸기 전 신신우신을 방문해서 영화 콘클라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게스트가 아닌 1일 DJ로 빵집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라디오를 진심을 다해 즐겨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밤 10시에 이 옥주연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필두로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까지 제가 그 시절 새벽에 라디오를 듣지 않고 잠을 푹 잤더라면 지금보다 키가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이 중학교 2학년 땐 장래희망에 라디오 DJ를 적어낸 적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 지금 이 시간이 그 시절의 꿈을 이루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시작하면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읽기를 AI에게 맡기고 스스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CPBC TV 책책책을 3년 남짓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리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중인데 책을 스스로 읽는 법을 읽게 된 세상 아마도 이 채책책 프로그램이 종영하게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지에서 지내게 될 시간이나 또 시원한 방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잦을 이 여름이야말로 독서하기 딱 좋은 진정한 독서의 계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름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사연들 맛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픈 시간 맞춰오신 분들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마리소피님 출석합니다. 후덥지근 덥지만 신신우신과 함께 또 즐겁고 상쾌한 두 시간 보내볼게요. 오, 구본숙 신부님 목소리가 아주 청량하십니다. 짱짱짱 하트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목소리가 좀 AI 같다라는 평가도 조금씩 보여지는데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AI 같은 스타일을 담아낸 것 같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AI의 틀을 좀 벗어나보도록 하겠고요.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리 애니님. 지금 방송하시는 분은 AI 신부님 아니시겠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완벽한 미모 신부님에게 벽이 느껴져요. 완벽. 굉장히 비보금적인 평가를 저에게 내려주셨는데 네, 좋게 봐주신 건 감사드린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집 손님들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네, 빵집 손님들 댓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님, 빵톡 실시간 채팅에 최고 미남이라고 댓글창 난리 났길래 보라고 넘어왔는데, 와 신부님 만찜남이십니다. 난리 날만 하십니다. 오늘 방송 더 기분 업되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소피아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스페셜 DJ 하셨던 신부님 세분 방송 다 들어봤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댓글들 많이 올라온 거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스페셜 DJ 신부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런 방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미카엘라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같아요. 신부님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주 능청스럽게 모르는 분처럼 저에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LG KBO님, 서울대교구 최고미남 구부석 신부님의 특별 진행을 보러 WID 봉사자부 전원 같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봉사자부 직원분들 같으신데 이제 지금 점심시간이 대략 한 25분 남았죠. 네, 25분까지만 들으시고 근무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KBO LG인 거 보니까 저희 장준호 매니저님 같으신데 네, LG 트윈스의 승리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7월 주제는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고 싶은 책입니다. 이따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2부에서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반주하는 시인이시죠. 라디오 책방지기 박은지 소아대리사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어떤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주실지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임현정과 안재욱이 불렀네요. 사랑은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온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빵집 가족분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1716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에 책 읽어주실 때 보면서 너무 짧은 만남에 감질만 났었는데 오늘 2시간 동안 만나니 좋네요. 신부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책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날 저녁에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중간중간 이 짤 형식으로 이 방송을 내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책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CPBC 채널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윤기 테클라님, 신부님 목소리 진짜 좋으신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윤기 테클라님은 제가 이름이 너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봉사자 신청해 주셨죠. 예, 조만간 거기에 대한 이제 응대 들어갈 텐데 앞으로 봉사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님, 신부님은 점심 드시고 방송하시나요? 흐흐. 토스트 시켜 먹으며 방송 듣고 있어요. 네, 약 올리시는 건가요? 저는 끼니를 거르고 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라디오 빵집에서 풍겨오는 이 빵 향기 때문에 배고픈 줄 모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밥 대신 노래 한 곡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지금의 허기를 좀 채워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NCT 드림의 덩크슛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NCT 드림의 덩크슛에 이어 세븐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빵집 손님분들의 이야기 살펴볼게요. YS신184님, 구본석 신부님, 우리 성당에 손님으로 몇 번 오셔서 배웠습니다. 훤칠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속도 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추천해 주신 영화들도 다 좋았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누가 보면 제가 직접 쓴 네, 문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써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적어주신 문자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049님, 신부님 대전 팬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대전이면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도시거든요. 네, 혹시 저희 어머니신가요? 네, 팬으로 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카엘라님, 네, 책 이야기하니 전 옆 본당 청년회장이 아우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추천해줬던 거 생각나네요. 결국 안 읽었던 점점점. 그 친구 이제 연락 끊겼지만 잘 살아있겠죠? 흐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미카엘라님 이참에 고백록도 읽어보시고 연락 끊긴 그 청년회장 친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도 배송해드립니다. 우리 장기하가 부른 별일 없이 산다.
1: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중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지금 12시 50분 1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빵집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지금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건너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어서 예,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저희가 별빛이 내린다를 이어서 안녕바다가 부른 노래까지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한보경님 안녕하세요. 용디 신부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부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책책책도 함께 들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방금 전 실수 때문에 용디 신부님 자리가 너무 비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댓글들 보면서 느낀 게, 와, 용디 신부님 진짜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호의적이고 항상 잘생겼다고 목소리 좋다고 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글라라 김현희님, 신부님 인형처럼 생기셨네요. 만화 캐릭터 같으시당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오후에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어떤 만화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만화라고 해주셔서 약간 좀 약간 긴장도 되긴 하는데요. 헬리나 케인님, 크크 신부님 얼굴 빨개졌어요. 네,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의 묘미죠. 네, 이어서 김엘리님, 괜찮습니다. 선물 따위 필요 없으. 예, 끝까지 없다고는 말씀 못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내일도 사랑해님, 귀여운 실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분님, 구신부님 나오셨네요. 책책책 잘 보고 있어요. 생방송을 보니 더 멋있습니다. WID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WID 성공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PD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은 사연 하나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동철 미카엘님이 우리 PD님 뒷모습 방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앞모습도 방탄이십니다. 네. 예, 이로써 이제 1부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실수 한 번에 시간이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2부 때는 좀 마음의 정비를 하고 우리 박은지 시인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1부의 마무리 곡으로 이무진이 부른 청춘 만화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9: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셜 DJ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QWER의 내 이름 맑음이었습니다. 7월의 시작과 맞물려 장마가 찾아온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길고 지루할 장마 시즌을 맞아도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맑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내 이름 맑음을 2부의 첫 곡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빵집 가족 여러분의 매일이 맑디 맑은 화창한 날처럼 항상 산뜻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일라님, 라디오에서 신신우신 가장 좋아해요. 지금은 직장인이라 점심시간 사무실 사람 없을 때만 틈타서 많이 듣진 못하지만 옛날엔 누워있으면서 라디오로 많이 들었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직장 상사가 지금 듣고 계신 걸 모르셔야 될 텐데 네, 열심히 몰래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열매37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익숙해서 궁금했는데 책책책 신부님이시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참고로 신부님은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으셔요. 김강룡 신부님 너무 불안하시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만화인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말을 전해드렸더니 순정만화라는 명확한 만화의 장르를 적어주셨는데요. 김강룡 신부님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김강룡 신부님도 못지않게 아니 저보다 더 순정만화 주인공 같으십니다. 김따샤님, 점심 먹고 짬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끝까지 화이팅 응원합니다. 신부님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따샤님인 것 같은데 건강이

0: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신신우신 2부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님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론 살 수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7월의 첫 목요일인 오늘은 삶과 신앙을 반주하는 책방지기 박은지 소아대리사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0: 방송 시작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한번 만나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인님의 시집을 제가 나오자마자 구입했던 시인님의 팬이었는데
1: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0: 그래서 아까 전에 방송 전에 사인도 받고 제가 시를 읽었던 소회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 대본상으로는 네. 구면인 것처럼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요새는 이제 계절학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국제도서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러닝 에세이 엔솔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 가가지고 또 책도 보고 반다나 기념품도 나와서 같이 받아보고 또 시집이 어나더 커버가 나와서 캐릭터로 같이 새롭게 표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오신 분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몰래 네. 지켜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0: 몰래 지켜보신 거군요.
1: 네네. 네. 거기서 저 박은지 시인인데요? 막 이럴 수 없어가지고.
0: 네. 그렇게 드러내놓고 찾아오셨다고 했으면 제가 못 간 게 너무 아쉬울 뻔했는데 예, 몰래 오셨다니까 아쉬운 마음은 그래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 속으로 북며들어 봅니다. 곧 휴가철을 맞는 7월의 주제는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시인들은 왠지 여름 휴가도 뭔가 좀 남다르게 보낼 것 같은데요. 우리 책방지기님의 여름 휴가 계획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원래 혼자 여행 가는 거를 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대만에 혼자 다녀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여름에는 좀 약간 바빠가지고 네. 혼자 여행은 못 갈 것 같고 조카들 보러 부산에 갈 것 같아요.
0: 아, 네. 조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 초등학교 5학년이랑 초등학교 1학년이요.
0: 아, 한창
1: 네. 네, 맞아요.
0: 이모인지 고모인지 모르겠지만 고모, 네. 고모인가요? 네. 고모를 잘 따를 나이일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문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님, 박은지 작가님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오셨어요? 시원해 보여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영란님, 책을 좋아하시는 박은지 소아대리사 작가님이 오시니 신부님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평소에는 오늘처럼 귀엽게 하고 오지 않으셨나요?
1: 평소에도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안경을 썼어요.
0: 아, 안경을 네. 쓰셨군요. 네.
1: 너무 힌티어가지고 아. 안경으로라도 뭘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네.
0: 평소에 우리 시인님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 문자 사연이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시인님 나오는 신신우신 보이는 라디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보내주세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박은지 시인이 품고 온 여름 휴가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Life My Life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문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더 사랑해님, 신부님, 영어 발음으로 이불킥하기 없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불킥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 에스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8월 달에 콘서트 티켓까지 예매를 했는데 아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네, 에스파 노래 앞으로 발음 틀리는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님, 신부님 물병 한 병 다 드셨네요. 실수가 있어야 방송이 더 재밌죠 라고 하셨는데 듣는 분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심장이 계속 철렁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님 모시고 있는 중이라 더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피아님, 시인님 하트 명랑소녀 같으세요. 오늘 DJ랑 초대손님 다들 만화 주인공들처럼 너무 이쁨 뿜뿜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시인님의 이 명랑소녀와 같은 귀여움에 묻어가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1409님, 눅눅한 날씨 컨디션 기강 좀 잡아주세요. 마음만은 뽀송하게 끌어올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휴가는 책과 함께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을 주제로 골라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제를 받고 우리 시인님께 저는 어떤 책 작가를 떠올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 사실 제시집을 가져오려고. 아. 왜냐면 이 여름이 딱 시작되면 제시집 판매량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맞습니다.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내 시집을 갖고 오자 하다가 고명재 시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이라는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0: 아, 네. 여러 추천 후보작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시인님의 시집까지도 건너뛸 만큼 이 시집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일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지도 굉장히 하늘색으로 시원하기도 하고 여름에 맞춰서 나오기도 했는데 안에 있는 시들이 되게 여름 과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휴가 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0: 네, 우리 시인님께서 낭독해 주실 이 여름과 관련된 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겉표지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본에는 마클 로스코의 그림이 연상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시인님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저희 둘 다 이 마클 로스코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 시집의 표지가 보이실 텐데 이 서늘한 여름의 느낌, 약간 휴양지로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방 안에 머물면서 창 밖으로 보는 휴양지의 전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이 시집 표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1: 오, 네, 굉장히 시적으로 네. 지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0: 네, 제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낸 구절이고요. 네, 우리 시인님께서는 이 표지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1: 뭔가 휴가를 갔을 때 바닷가에 가든 산에 가든 되게 딱 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다.
0: 맞습니다.
1: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0: 디자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느낌이 네. 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시집이 이번에 방송에서 다룰 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반가웠던 점 중에 하나가 어디서 고명재 시인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재관에 있는 이 서재를 좀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시인님께서 쓰셨던 에세이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라는 책을 이미 읽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뭔가 오늘 초면인데 우리 박은지 시인님과 좀 마음이 통했다.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깊이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1: 제가 그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도 추천을 하려고 네. 했는데 신부님이 벌써 읽어주셨다 해가지고 네. 너무 약간 반가웠고 청취자분들도 기회 되시면 네. 그 산문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이 여름에는 오늘 추천해주신 시집을 읽으시고 겨울에는 눈과 관련된 소재가 담겨져 있는 겨울에 어울릴 법한 산문집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감상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표제시는 어떤 작품일까요?
1: 시집 제목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 여주고 줄여서 그냥 어머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표제시는 아니고 여기 시인의 말에 나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신부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댈 순 없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머리를 기대려면 다른 사람 어깨에 기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돌봄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대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시절들이 많이 담겨 있는 시집이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어깨에 기대봤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누구에게 어깨를 내어준 기억 또 제가 누구의 어깨에 기대본 기억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혹은 아예 간과했던 그 어깨에 대한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일상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집을 쓰신 고명재 시인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2020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를 해서 첫 번째 시집이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라는 시집이 먼저 있어요. 제목만 들어도 되게 좀 궁금해지죠.
0: 로맨틱하네요.
1: 그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게 두 번째 시집입니다.
0: 네. 네. 그럼 오늘 품고 오신 책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시집 어깨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서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시 한 편 골라주시겠어요?
1: 화채라는 시예요.
0: 아, 입맛을 돋구게 만드는 시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시, 고명재 시인의 시 화채, 박은지 시인님의 목소리 듣고 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눌게요.

화채. 여름이 오면 그대는 항상 오미자 물을 우려서 한 사흘은 냉장고에 차게 두었다. 크고 실한 수박을 사고 체리를 씻고 착실하게 속을 다 파내는 것이다. 수박은 일단 귀부터 시원해지지. 숟가락 끝에서 눈 밟는 소리가 가벼이 들리지. 우리는 수박을 파내며 설원 한가운데에 있다가 참외, 배, 능금, 자두, 설탕을 넣고 아카시아 꿀을 휘휘 세 바퀴 둘렀다. 먹기 전에 그대는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아가야, 화채는 원래 꽃화를 뜻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비닐 속에는 그대가 산천에서 뜯어온 꽃잎이 있었다. 그대는 화채 위에 꽃을 뿌리며 우아라는 개념을 직렬로 주었고 우리는 머리를 아주 가까이 맞댄 채 얼음이 가득한 오미자 물을 잔뜩 삼켰다. 그때 내 어금니에는 벨벳 같은 게 부드럽게 씹히면서 지디겨졌는데 그게 장미 씹는 순간임을 단번에 알았다. 그때 나는 이 시를 이미 만나고 있었다.

0: 박은지 시인님이 품고 온 오늘의 책,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 중 화채를 함께했어요. 아, 저 개인적으로 김강룡 신부님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1: 왜요?
0: 이 박은지 시인님의 이 목소리, 시를 낭독해주는 목소리.

0: 팟캐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이 시간만 좀 뺏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인상 깊게 감동 깊게 들었고요. 일단은 이 제목이 화채인 만큼
1: 맞아요.
0: 여름에 화채 드셨나요?
1: 아직은 못 먹었고요. 아, 근데 또 여름마다 먹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시 나와 있듯이 화채를 만들려면 이제 또 다양한 과일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엄마랑 둘이 살다 보니 많은 과일을 또 갖고 있긴 어렵고 해서 먹긴 힘든데 어렸을 때 이제 네. 오빠도 다 같이 살 때 먹었던 그런 화채가 떠올라서 좀 그리운 순간들이 생각나는 시였습니다.
0: 맞습니다. 저도 이 화채라는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화채에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를 뿌려낼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수박이랑 사이다 정도로만 이렇게 화채를 꾸리기가 마련인데 오미자물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정병을 했었거든요. 여름에 제가 이제 담당해야 되는 성당이랑 공소의 병사들한테 신부님의 주문으로 인해서 화채를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수박이랑 후르츠 칵테일이랑 밀키스로 그래서 한 5,600명분을 매주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화채만 들으면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그 여름에 더운 날 파리 막 쫓아내면서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듣는 이 화채 시로 인해서 그 시절과 화해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너무 이 시인이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화채라는 이 음식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명재 시인처럼 이렇게 오감으로 감각하면서 먹어본다면 우리 시인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예, 시 제목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1: 저는 복숭아.
0: 복숭아.
1: 네, 최근에 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약간 신비 복숭아를 먹었어요. 그 신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너무 재밌어서 먹으면서 이게 왜 신비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로 써본다면 아마 신비 복숭아로 써볼 것 같아요.
0: 네, 언젠가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지 모르는 신비 복숭아라는 우리 시인님의 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에서 밑줄 꽂고 싶은 문장과 표현들도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지혜님, 아 화채라는 시를 들으면서 달콤한 맛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이 화채 시를 읽어주신 시인님 목소리로 인해 빵집에 빵 냄새가 좀 묻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올리브 그린님, 화채 오색 찬란한 색이 떠오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올리브 그린님은 저처럼 수박이랑 사이다만 활용한 게 아니라 다양한 과일들을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화채를 드셨던 것 같고요. 소피아님은 방송 끝나고 수박 사러 가야겠다고 하십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화채 피해 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인님께서 뽑으신 내 마음의 한 줄은 어떤 구절일까요?
1: 저는 첫 행이 너무 좋았어요. 여름이 오면 그대는 항상 오미자물을 우려서 한 사흘은 냉장고에 차게 두었다. 신부님은 이제 밀키스로 만들어졌지만 이 화채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나에게 아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얘한테 맛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흘 전부터 오미자물을 우려서 차게 해놓고 막 이 과일 저 과일 가져오고 심지어 꽃잎까지 뜯어오잖아요. 화채의 화가 꽃화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았고 그걸 또 맛있게 먹으면서 돌봄을 아주 기쁘게 만끽하는 이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 읽으면 이런 많은 순간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어깨에 기댄다는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간 결은 다르지만 다 만든 화채를 머리를 맞대고 먹는다는 그 대목이 저는 또 하나의 돌봄의 어떤 결말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신부로서 혼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 수녀원에서 기거 중이거든요.
1: 그래서
0: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하고 있어요. 누군가랑 머리를 맞대고 먹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화채 시를 통해서 누군가 머리를 맞대며 식사를 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1: 신부님 마음에 드는 한 줄은 어떤 문장인가요?
0: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머리를 맞댄다는 대목. 그래서 머리를 맞댄다는 게 그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머리가 정통으로 맞닿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 앞머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맞대면서 서로가 먹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이 첫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님께서 골라온 여름휴가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가 부릅니다. 으쌰으쌰. 으쌰.

0: 네, 라디오 책방 이번 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특집,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세 신부님 등장하셨네요. 구신부님, 제 머리를 빌려드릴게요. 마음껏 쓰세요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네, 이윤규님, 화채시 좋네요. 돌봄으로 풀어내시는 것도 좋고요. 네, 화채 읽으시면서 소홀했던 혹은 간과했던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일상 안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의 세레나 이영웅님, 화채해 주시려고 3일 동안 오미자를, 우리 마음이 사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미자로 만드는 화채의 맛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1: 네.
0: 여름 휴가에 함께하면 좋을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약간 책에서부터 살짝 벗어나서
1: 네.
0: 책 이외에 휴가 때 함께하면 좋을 법한 문화 콘텐츠 혹시 우리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긴 한데요. 애프터선이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캠코더 안에서 아빠와 20년 전에 갔던 퀴리티의 여행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아빠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는데, 약간 여름철 풍경도 잘 드러나고 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0: 네. 제가 또 이제 영화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은 신부인지라, 애프터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제 여름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좀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타 레몬 병, 거기서 이렇게 빨대 꽂고 먹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환타가 우리나라에 유통이 안 되는 환타예요.
1: 그렇구나.
0: 네. 그런데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어느 독립영화관에서 그걸 일본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할 때그 영화가 떠오른과 동시에 지금은 사 먹을 수 없는 환타 레몬 맛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가 떠오르는데 또 이렇게 시인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으니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펼쳐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어떤 시를 만나볼까요?
1: 밥은 먹고 다니는지라는 시입니다.
0: 네, 제가 아직 점심을 먹지 못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드는 시 제목인데요. 보니까 꽤긴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시는 어떻게 읽고 사유하면 좋을까요?
1: 되게 긴 시들도 다양한 형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면 장면이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막 소화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딱 귀에 꽂히는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풀어나오는 나의 기억이나 감정을 따라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인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박은지 시인님의 목소리로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재 시인의 밥은 먹고 다니는지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올해 앓던 병이 끝나고 듣게 되는 새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가 궁금한 것은 유도선수가 상대를 당길 때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함께 쥐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갓 나온 떡을 식칼로 썰 때 날에 붙은 떡의 찰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인연이나 가족에 비할 만한지. 소금 세 꼬집은 얼마만큼의 바다인 건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내 머리칼과 외투에서 감자탕 냄새가 나는 것. 망한 가게 간판에 눈길이 가는 것. 나를 꼭 안아준 이들이 썰물이 되는 것. 왜 꽃은 자신을 찢는 방식으로 향기로운지. 늙은 손은 벼 스치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거지를 한 움큼 쥐고 쿡쿡 자를 때 당신 코에서 어떤 들판이 펼쳐졌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거기에서도 멸치로 육수를 내서 국수를 끓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마를 훔치다 아가들 얼굴을 면포로 닦아주는지. 가끔 내 생각은 하는지 거기에서도. 새순 보듯 내 얼굴 보고 싶은지.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쳐도 세 번의 생을 연달아 스치듯 만난다 한다. 한 번은 새와 그림자로, 한 번은 비와 싹으로, 한 번은 너와 나로서 만나고 싶구나. 좋은 육아는 입에 넣자마자 한복 스치는 소리가 난다. 당신이 말했다. 녹차를 곁들여 먹자. 나란히 앉아서 육아를 씹을 때, 옷깃이 녹을 때, 어금니에 금맥이 자라고 있을 때, 나는 왜 사랑한다고 말 한번 못했지. 당신 귓불을 보면서 새들의 울대가 또렷해지는 걸 보고만 있었지.

0: 라디오 책방 오늘의 추천 도서예요.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담겨있는 시들 가운데 밥은 먹고 다니는지 박은지 시인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목에서부터 뭔가 경험한 듯 하지만 또 각자의 경험이 다 녹아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 그리움을 자극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시를 듣기 전에 배고프다는 그 표현을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예, 시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의 배고픔이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가 저의 허기를 채워줬던 그 시절에 대한 감성이 막 떠올랐는데요. 시인님께서는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 그 굉장히 그리움을 자극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궁금한 건 아닌데 계속 알게 되는 것들, 그 알게 되는 것들을 쭉 쌓으면서 내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왜 나는 그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제 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한 사람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0: 시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번에 눈으로 읽을 때와는 다르게 시인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를 접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 중에 우거지를 한 움큼 쥐고 쿡쿡 자를 때 당신 코에서 어떤 들판이 펼쳐졌는지, 이 대목을 딱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거지국을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우거지국 끓여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를 좀 가늠해보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1: 이번 기회에 빌려서 어머니
0: 사랑한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방송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어머니 직접 뵙고 두 눈을 마주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1: 너무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아, 또 시인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1: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시인님께서 골라주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구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전에 뭐 사랑한다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거의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났고, 그래서 나를 꼭 안아준 이들이 썰물이 되는 것.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막 나를 사랑해준, 날 돌봐주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는 그 썰물이란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더 해주지 못하는 후회로 점철된 그 감정을 뭔가 안고 난 이후에 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시인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척에선 또 다른 어떤 안겨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시의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님 앞에서 감히 그 19절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네. 예,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나를 꼭 안아준 이들이 썰물이 되는 것이라는 구절에 대한 저의 어떤 대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시인의 수학자의 아침에 한 구절이고요. 안겨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겨있는 사람을 더 꼭 끌어안으며 생각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은 없는데 이 표현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랑을 그냥 내 마음 안에만 둬도 충분하다라는 착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고명재 시인의 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지금 당장 돌봄을 받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돌보지 않은 너의 부족함을 이제 쏟아내라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신부님 시집 굉장히 많이 읽으시네요.
0: 아, 제가 또 우리 시인님의 시집을 통해서 시적 감수성을 많이 채워나가지고 그나마 요만큼 쏟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소연 시인의 시까지 소개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그린님, 역시 시는 낭송하는 걸 들을 때 마음의 다가옴을 느낍니다.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박은지 시인님의 방송 자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룡 신부님 너무 부럽습니다. 네. 김지혜님, 주님이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새 소리가 나지 바람의 소리가 나지. 아,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오늘 이 시를 듣는 감정을 나누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고요. 소피아님, 엄마 감동이실 듯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네, 소피아님 다행히 저희 어머니 루시하셔서 저희 아. 어머니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인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신신우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네 7월의 주제는 여름 특집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인데요. 네, 이 시집을 우리 시인님께서는 누구의 가방에 넣어주고 싶으신가요?
1: 김강룡 신부님.
0: 아 김강룡. 아 너무 부럽습니다. 갑자기 그 제 가방에 넣어주세요. 보고, 싶... 아, 네. 보고 싶으시군요. 네, 아 김강룡 신부님에 대한 부러움을 안고 떠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마 한창 업무 중이라 듣고 계시지 못하실 텐데 제가 이제 봉사자부 차장으로 이 WID에 몸담고 있는데 저희 부장 신부님이신 이천 프란치스코 신부님 가방에 이 시집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또 너무 열심이신 선배 신부님이신데 일에 너무 치이셔서 바쁜 일상 안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시면서 못다한 휴가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더 자연스러웠죠. 네. 신신의 신 목요일 2부 예, 라디오 책방 박은일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시를 한 번 더 우리 시인님 목소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실까요?
1: 물장구라는 시고요. 아, 휴가철이니만큼 이 막 물장구 이렇게 막 그 발차기 하는 그 장면들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골라왔고 이거는 신부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0: 아, 제 목소리도요?
1: 너무 좋으셔가지고
0: 네, 저에게 또 부담을 하나 안겨주시는군요. 네, 네 지금 우리 감히 시인님 네, 앞에서 네. 물장구 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장구 찬란한 빛과 여름에 큰 강이 있다면 없는 악기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내리쳐 사랑으로 물결을 내리쳐 발등으로 반짝이는 수면을 때릴 때 펑펑 하늘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면 느리게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물로 된 장구를 가진 것이다. 이편 저편 공평히 치는 게 장구의 힘이다. 신명이 나고 숨은 푸르고 물결을 가르며 사람들이 앞니를 보이며 활짝 웃을 때 허벅지가 뜨겁도록 장구를 치다가 나는 건너편 기슭에 간신히 닿는다. 눈앞에 와본 적 없는 꽃나무 숲이다. 뒤돌아보면 인자한 이들이 손을 흔들고 모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보고 싶어 강쪽으로 뒤돌아서면 물총새들이 아슬아슬 수면을 때렸다. 강이 꼭 미친 것처럼 불타고 있었다.

0: 네, 제가 감히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를 빼앗아서 시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시간만 있다면 몇 편 더 듣고 싶은데.
0: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물장구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물장구 언제 쳐봤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대로.
1: 여름 캠프 같은데 가셔도.
0: 그러니까 물장구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 제가 직접 쳐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인님은 이 시의 어느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오셨나요?
1: 눈앞은 와본 적 없는 꿈나무 숲이다. 뒤돌아보면 인자한 이들이 손을 흔들고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물장구 실제로 내가 막 물장구를 치는 이미지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또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내가 내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아갖고 막 뜨겁도록 장구를 막 신명나게 내 삶을 살다가 뒤돌아봤을 때 저 멀리서 막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안녕 막 손 흔들어주는 장면들이 떠올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0: 시인님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시는 역할을 일상에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저도 시인님의 응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김광용 시인님 너무 부럽습니다. 네, 물장구라는 이미지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또 마음에 와닿던 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헤엄이랑은 또 결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삶의 어떤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물 위에서는 평온한 오리가 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이 오리발을 내젓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뭔가 좀 고단하고 고되고 수고로움의 차원에서만 삶을 바라보는 이미지였다면 이 물장구는 그래도 우리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즐길 건 즐기자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줄 수 있는 여유를 간직하자라는 이미지로 다가와서 앞으로는 그 물 속에 있는 오리발이 아닌 물장구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너무 좋은 감상이었던 것 같고요. 이 물장구를 막 쳤는데 또 이 시에서 보면 엄청 빨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느리게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떤 삶의 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인상 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물장구 시까지 시인님의 목소리가 아닌 감히 저의 목소리로 들어보았고요. 네, 신신우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7월의 주제는 여름 특집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은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인데요. 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 소피아 자매님이 왜 신부님이 시 읽어주시는데 눈물이 핑 도네요.
0: 아,
1: 마음결을 손으로 톡 건드려 주신 듯한 게
0: 아, 네. 소피아님.
1: 저도 그랬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우리 신자분들에게 또 WID 봉사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시인님. 김광용 신부님이 아닌 저와 함께한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너무 김광용 신부님께 죄송하지만 너무 좋았고요.
0: 네.
1: 기회가 된다면 게스트로 많이 나와주셨으면
0: 네,
1: 좋겠고
0: 김강용 카메라 아, 어디죠?
1: 스페셜 DJ로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0: 김강용 신부님 보고 계시나요?
1: 네.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차분하신데 네. 자꾸 이제 개그를 쳐주셔가지고 제가 막 너무 소리내서 웃고 싶은데 막 방해될까봐 소리내서 못 웃고
0: 개그로 받아주셨다니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한 거였는데요.
1: 네. 아 너무 재밌었고 시도 되게 깊이 있게 읽어주셔가지고 시 얘기도 네. 이제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네, 저도 제가 직접 손수 골라서 읽은 시집에 시인님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떨리면서도 굉장한 영광의 시간이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인님 앞으로 뵐 수 있는 날이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히 드려봅니다. 네, 오래간만에 구매각 시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시인님의 시집 여름 상설 공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네,
0: 여름시니까 여름에 읽기 딱 좋은 시고요. 네, 우리 53분이 거의 다 찾아왔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7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기쁘게 한 달 보내시길 바라고 네, 저는 또 8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빵집 역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예,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역 성지순례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순애님과 어디로 떠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저 무심하게 벽에 걸린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안녕 하며 인사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안한 쉼을 찾고 반짝반짝한 행복을 찾고 나만의 사랑을 찾고 또 삶엔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의 정답을 찾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은 내가 애써 찾아낸 것들이 아니라 어느 날 조용히 나를 찾아와 줬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찾아오는 새로운 계절이 그렇고요. 무더위를 파고들어 창문 사이에 스며드는 한 줄기 바람이 그렇고요. 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건네오는

오늘의 첫 곡 장범준 어느 날 우연히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찾는 것과 발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여기저기 내 시야가 닿는 곳은 어디나 두리번거리는 것. 그런 것이 찾아 헤매는 거라면 발견한다는 건 지금 내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그렇게 조용히 나를 찾아와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복 역시 우리가 행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향해서 슬며시 찾아오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인 동시에 먼저 손을 내밀며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여정이기도 하잖아요.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7월, 조용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일상 안에서 천천히 발견해보는 기쁨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말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코리 에스버리의 Reckless Love.

0: 코리 애스버리, Reckless Love였습니다. 2026년 7월이라는 시간, 초여름이라는 이 계절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선명한 능소화 꽃무리로,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 하나로, 또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내 마음속 노래 한 곡으로, 그리고 지쳤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 한 구절로. 때때로 우리는 큼지막한 한 방의 기적을 바라지만 하느님께선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도 좋지만 조용히 나를 찾아온 이 은총을 놓치지 않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행복찻집과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웅재 일상은혜.
1: 창가에

한웅재, 일상은혜 들으셨습니다. 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코너에서 다음 주부터는 세계 주교 시노드의 최종 문서를 풀이해드리겠다고 예고해드렸죠. 최종 문서 풀이 방송은 국내 최초 콘텐츠입니다. 사실 세계 최초일 텐데 확실하진 않네요. 아무튼 그만큼 시노달리다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정신을 살려서 이 특별한 방송의 제목을 우리 행복가족들이 직접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7월 5일 이번 주 주일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으로 제목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은 대구 CPBC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방송 제목이 선정되면 작성자분께 치킨 세트를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 콩크루도 모집 중입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진지해도 좋고 유머를 담아도 좋습니다. 영상 한 평당 5만 원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차담회. 누군가는 건물을 세우고 누군가는 제도를 만들지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죠. 이 땅의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조용히 행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올해로 설립 90주년을 맞은 성모자애원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성모자애원 운영을 맡고 있는 예수성심시녀회의 이 레지나 수녀님과 허 안젤라 수녀님 모시고 설립 90주년을 맞은 성모자애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하얀 베일을 쓰신 수녀님들께서 앉아 계시니까 천사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성모자애원이 90주년이라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90주년 소감이 어떠세요?
1: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0년 동안 성모자애원을 크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90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견뎌내었고 살아주었으며 그들을 돌봐 주신 선배 수녀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후원자들, 언인들, 봉사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90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분들을 먼저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 성모자애원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2: 성모자애원은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우리 성모님의 그 헌신적인 참 모성애를 저희가 본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기 위한 곳이 바로 성모자애원입니다.
0: 네, 집이 되어주는 곳. 참 오늘 우리 수녀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두 수녀님께서는 성모자애원에서 각각 어떤 소임을 맡고 계시나요?
2: 저는 법인이 되는 예수성심시녀회의 영성센터에서 소임하고 있으면서 수도의 역사, 그러니까 성모자연 역사도 함께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역사는 다 결투코 계시겠네요?
2: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0: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젤라 수녀님은 뭐 담당하고 계세요?
1: 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시설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0: 시설장. 네. 또 장수녀님께서 와주신 거였군요.
1: 그냥 소임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성심 시녀회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성모자애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성모자애원 운영을 시작하신 거예요?
2: 저희 수녀원이 1935년 12월 8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0: 35년.
2: 네.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저희 수도회를 창립하면서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창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네.
2: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수녀님들이 하듯이 본당일 덮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회가 창립이 되고 해가 바뀌어서 36년 2월이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0: 네.
2: 할머니 한 분이 갈 곳이 없어 길에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정녀들이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는 도망을 가고 아버지는 나 혼자인데 감옥에 가게 돼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고아가 된 자매를 이제 저희 수녀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오셨던 분이 할머니고 그다음에 고아 자매였는데
0: 네.
2: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이제 수녀원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신부님과 장녀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 사업을 착한 어머니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서 성모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네.
2: 그래서 성모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께서 우리에게 우리 수도에게 맡긴 것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모자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아, 또 하느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신 거였군요. 또 의외이긴 해요. 처음부터 왠지 우리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자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던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게 또 좀 더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창립자분이 바로 남대영 신부님이시잖아요.
2: 네.
0: 네, 또 예수성심 신여회 하면 남대영 신부님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최소한 앞산 남대영 기념관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남대영 신부님 어떤 분이신가요?
2: 남대영 신부님은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의 프랑스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식 이름은 루이 델랑드입니다.
0: 네.
2: 한국에 오셔서 한국 이름으로 남대영을 받으셨습니다.
0: 신부님은
2: 1895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나셨고요. 1922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그 다음 해인 1923년에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0: 네.
2: 한국에 도착하셔서 가실성당 그리고 부산에 있는 보밀성당 그리고 여기 우리 성모당 옆에 있는 남산등당에서 소임을 하셨고요.
0: 네.
2: 그러다가 1934년에 영천에 지금은 없어진 분당입니다. 용평분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임을 하셨고 거기서 하느님께 봉헌한 동정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 허락을 받고 1935년 12월 8일에 예수 성심 신여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6년에 성모자예원을 이제 설립하셨습니다.
0: 그 역시 역사 담당답게 연도까지 쫙 깨고 계시네요. 와, 그리고 남대영 신부님 하면 항상 그렇게 이제 신부님과 동정녀들 이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당에도 꽤 계셨군요.
2: 네, 그래서

0: 그래서 용평분당 계시다가 1940년 영천분당으로 가셔갖고 네. 거기서도 계속 본당 신부님을 하시면서 수도회와 그리고 성모자연을 함께 운영을 하셨습니다.
1: 아, 동시에 하신 거예요?
0: 네. 그러다가 우와. 1950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당은 떠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포항으로 가셨어요. 현재 아. 포석구가 있는 자리에 저희가 모두 다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네네. 네,
0: 신부님은 거기서 이제 성모 자요 마을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전쟁 아. 이후에 버려진 고아들 그리고 장애인들 노인들 그들과 함께 성모 자요 마을을 건설하셨고 네. 거기에는 나환자도 포함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어부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1: 진짜 소외된 이들은 다 돌보시는 거네요.
0: 그러셨습니다.
1: 네, 그렇게 그러다, 포항에서
0: 네. 네. 그러다가 1965년에 이제 모든 것을 수녀들에게 물려주고 당신은 은퇴해서 포항에서 좀 들어가면 오천의 갈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거기 가셔서 이제 은퇴해서 편안한 삶을 사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회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뭐 작게나마 농사지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또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버려진 사람들인 거죠. 고아들이라든지 양로자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했다면은 이제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뭐 길을 닦아준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집을 고쳐준다든지 농사지을 저수지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부님께서는 이 사업을 사회 속에 사는 사회사업이라 해서 능동적인 사회복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 네네네.
0: 신부님은 그냥 당신이 선교사로서 하셨는데요.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아봐 주었죠. 그래서 네. 62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으셨고요. 69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냥 남대웅 신부님 하면 약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소외된 이웃 돌보는 정도로. 근데 딱 처음에 어떤 기초적인 소외된 이웃들부터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고 훈장도 받으시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2: 그리고 2013년도에는 포항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6대 인물로.
1: 아, 그래요? 네. 또 현대에도 계속해서 그런 거론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타데오 대주교님께서 예수성심신여회가 이런 사회복지를 잘하는 이유가 남대용 신부님의 영성을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던데 남대용 신부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0: 신부님의 영성은 이제 신부님의 영성은 또 곧 저희에게 주셨던 그 영성인데요. 신부님께서는 일생 동안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1: 자비하신 하느님.
0: 네, 그래서 수녀들에게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섭리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다고 했는데요.
1: 네.
0: 그렇죠. 섭리에 온전히 내맡기는 영성을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사도직을 시작했을 때도 그걸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그 할머니와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아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아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이러한 영성은 저희 수도 이게 처음 시작했던 성모 자연 사업에서도 드러나지만 신부님 말씀에서도 좀 잘 드러나요.
1: 네.
0: 신부님께서 탁 믿고 맡기시오.
1: 뭐라?
0: 탁 믿고 맡기시오.
1: 탁 믿어라 네, 이거요?
0: 그렇죠. 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만은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부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만은 그리고 아무것도 일부러 찾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당신도 따르셨고 저희에게도 그걸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 영성에 따라서 주님 손안의 연장이라는 모토로 일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주님 손안의 연장이었고 그리고 저희 수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해서 모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

0: 가서 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 아, 오늘 딱 키워드인데요. 탁 믿고 맡겨라. 근데 저는 참 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물론 이런 사회복지 좋은 일들을 내가 계획해서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참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누굴 보내주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가 그 섭리를 찾는 게 더 먼저구나. 그게 진짜 겸손이구나 하고 좀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신부님의 영성으로 1936년 처음 성모자회원 운영을 시작해서 90년 동안 이어오신 거죠. 네, 참 그 마음도 감동적이고 또 그 이런 마음을 90년 넘게 이어오셨다는 게 그것도 참 큰 감동입니다. 그 이야기 노래 듣고 와서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수성심 신여회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의 남신부님을 생각하며

0: 네, 노래만 들어도 남대영 신부님의 영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예수성심 시녀회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의 남신부님을 생각하며 였습니다. 아네스의 행복찻집 목요차담회, 오늘은 올해로 설립 90주년을 맞은 사회복지법인 성모자회원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성모자회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수성심 시녀회에 이레지나 수녀님, 허안젤라 수녀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남대영 신부님께서 한국에 계셨을 때가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전쟁 고아도 많았고. 근데 신부님께서 특별히 그런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요.
1: 그렇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건강한 아이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약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뭘 더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손수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나 배급을 받아 식량이 모자랄 때도 늘 아이들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부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은데 네. 그중 유명한 사진이 바로 남신부님 망특 속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0: 아, 이 사진 저도 봤어요.
1: 네. 네. 신부님 미사 마치고 나오면은 큰아이 작은아이 할 것 없이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다 그 망토 속으로 들어왔대요.
0: 그렇구나.
1: 망토 속에 와서 그렇게 이제 신부님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도 신부님 너무 좋아하셨대요. 아이들이 당신한테 와서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고 네.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0: 세상에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우리 남대영 신부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시니까 눈도 되게 깊고 또 시대가 시대니까 외국인들이 낯설고 그랬을 텐데 그런 외모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 따뜻한 사랑을 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사실상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었죠.
0: 아유, 참 멋진 분이시네요. 들을수록. 근데 또 이런 전쟁 고아들 뿐만 아니라 뭐 무위탁 노인, 한센인, 장애인과 노숙인, 또 무료급식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활동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성모자회원이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온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1: 남신부님께서는 저희 수녀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봉사할 때 무엇이 그 시대에 무엇을 필요한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수녀님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쟁 고아가 줄면서 보육원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저희 안젤라 수님이 지금 계시는 마리아의 집. 여성 장애인 중에서도 더 소외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노숙인들을 이제 모아서 생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뭐 나사렛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지금 대구에도 대구 요셉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이어가고 그리고 양로자들을 위한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참 우리가 그 깨어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오늘 좀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2: 예, 우리 남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선택한 그 저변에 깔린 배경은 교회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선택하는 그 정신에서 아마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저희들 레지나 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러 찾지 말고 그냥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거두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날 계속 이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유, 정말 수녀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수녀님들도 막 너무 멋져 보이시고 아,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타데오 교구장님께서 감사미사 집전하시면서 예수성심신여회가 사회복지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두 수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수녀회가 사회복지를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먼저 교회 최고 어른이신 주교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날 강론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제 자신한테 던졌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은 다 된 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신부님께서 그냥 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는 선박을 사주시고 농민들에게는 논을 사주시면서 스스로 농사지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 저희들도 사회복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가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고 또 사람 구실을 할 권리를 찾아주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또 키포인트였네요. 잘하는 이유 맞네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시는 거 그게 또 예수성심신여회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레지나 수녀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1: 저는 사실상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지만 저희 수도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수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지금 살아계시는 분, 토요일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분들을 부를 때 사업체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신부님께서도 저에게 가족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뭐 시설인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집을 찾아온 우리 가족으로 해서 저희가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 그리고 또 신부님은 저희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성모 자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저희가 간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진짜 한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저희가 그래도 성모사연을 90년을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와, 참 우리 성모자회원의 활동은 그냥 이 활동만으로도 참 멋진데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이렇게 정말 주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90년을 아니어 올 수가 없었네요. 정말 정말 대단한 곳이고요. 근데 이렇게 뜻이 아무리 좋아도 어려운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면 경제적인 뒷받침도 든든해야 할 텐데 성모자회원에서 하는 모든 사회복지 활동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세요?
2: 남신부님 시절에는 자선 사업을 이어가셨고 많은 은인들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재원은 보조금과 후원금, 잡수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0: 네.
2: 예, 보조금은 80%가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운영비는 최저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 개선이나 뭐 장비 보강, 프로그램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후원이거나 단체 후원, 안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 프로포즈 신청 사업에 신청해서 예,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각 시설에 보면 지금 후원자들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0: 그래요?
2: 네. 예. 해를 갈수록 이제 후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아직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서 저희들 유지하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사랑은 줌과 더불어 커진다는 남신부님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유, 참 물론 이 보조금만이 아니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좀 더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런 사회복지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비롯해서. 성모자회원 운영을 하시면서 내 모든 걸 맡기니까 정말 일이 거짓말처럼 풀리더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2: 너무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이
0: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 프로그램인데요 뭐
2: 예. 항상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스쳐갔는데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0: 아, 스쳐간 그래서, 생각도.
2: 그래서 성서 말씀대로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예, 이 사업을 당신께서 앞장서서 운영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부님께서 늘 성모자예원을 착한 어머님께 보호에 맡긴 이유가 어머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늘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이제 들었던 건데 저희가 대구 요셉의 집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1: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수녀님들은 당장 무료급식을 해야 되니까 그날 먹을 쌀도 걱정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밤에 쌀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아침에 문을 열면은 누군가가 요셉의 집 앞에 쌀을 갖다 놓고
0: 우와.
1: 그 외에도 필요한 옷들, 뭐 부자재들 이런 거, 뭐 야채들, 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 오늘은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요셉 집 수님들이 그런 쌀을 이야기해 줄 때 저희도 진짜 그 언니 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이렇게 다녀간 사람이 천사죠. 누가 천사겠어요. 마음이 몽글몽글한데요. 그 스쳐간 생각도 다 들으시는 하느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아예 전국 방송으로다가 앞으로 우리 성모자애원이 세상에서 어떤 곳으로 자리매길하길 바라시는지 하느님 들으시라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섭리께서 이끄시는 대로 시대에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성모자애원이 될 것이고 사랑을 가지지 않는 자만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신 남신부님 말씀처럼 늘 가난한 이들의 사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지금 현 시대의 사회복지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조금 제도화되어서 조직 중심의 사회복지로 많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모자유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복지를 지향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음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성모자예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수녀님들의 바람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수녀님과 또 성모자예원 이야기를 오늘 전에 들은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모자애원 90주년 축하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차담회 이 레지나 수녀님, 허 안젤라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7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성모자회원의 수녀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문득 성경에 나오는 미랄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90년 전 한 알의 사랑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씨앗이 썩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서 어느새 누군가의 삶에 커다란 희망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남은 하루 내가 그 사랑의 씨앗 하나를 될 수 있는 방법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송승현의 미랄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cm가 피처링한 빅나티의 딱 1년만.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7878님,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제게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웃으면서 권해줘서 덕분에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요즘 각박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친절 하나가 하루를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그 학생도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이렇게 훌륭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머나, 너무 어느 집 자식인지 너무 잘 키우셨다. 세상에, 그렇게 이런 친구들이 훈훈하게 잘 커져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친절 덕분에 진짜 하루를 기분 좋게 마감하셨네요. 1362님,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음료를 샀는데 하나는 지금 마시고 하나는 내일 마시려고 아껴뒀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결국 두 개 다 마셨습니다. 내일의 저는 또 내일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하셨네.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네. 내일의 나는 운동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의 나가 좀 힘들겠네요. 9006님. 참신한 곡이 항상 목말라 있는데 역시. 네. 그러니까요. 딱 1년만 이 곡.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목소리가, 빅나티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랩도 잘하는데 왜 노래도 잘하는 거야? 자, 2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QWER의 흰 수염 고래, 그리고 선미의 시니컬 듣고 팝콘서트 팝콘으로 돌아올게요.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송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자, 누룽지 받고 싶은 분들 듣고 싶은 팝송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 곡 들려드려요.

아바맥스의 킹스 앤 퀸스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 앤더스 팩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 듀오 실크 소닉의 Leave the Open Door. 네. 아니다. Leave the Door Open. 이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 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노래만 듣기에는 아까운 시간이죠.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블론디의 마리아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배우 김아중 씨가 한 영화에서 리메이크해서 부른 뒤에 엄청난 히트를 했죠. 과연 이 노래는 어떤 영화 속에서 나왔을까요? 1번 미녀는 괴로워, 2번 마녀는 괴로워.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나노폴리 비누 드립니다. 팝송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블론디의 마리아, 이어서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목요일에 만나는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블론디의 마리아 이어서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1번 미녀는 괴로워였습니다. 이 영화가 20년 전 영화래요. 와, 2006년에 개봉했더라고요. 검색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1716님 1번 미녀는 괴로워하셨고 7900님 좋은 팝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9249님 정답 1번 근데 미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미녀로 사는 삶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인들이 저에게 눈이 크고 쌍꺼풀도 진하고 속눈썹 숱이 많아서 눈이 예쁘다는 말은 가끔씩 듣고 살아요. 그리고 눈에 깊이가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뭐죠? 예쁘다는 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연예인급인데요. 예. 쌍꺼풀도 진하고 속눈썹 이게 숱 많은 것도 이거 진짜 복이에요. 예. 눈에 깊이까지 있잖아요. 예쁘실 것 같아요. 신혜원님, 김아중 버전이 더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그 버전이 더 익숙하긴 하죠. 최혜경님, 1번 정답이요. 7463님, 1번. 더위는 너무 괴로워요. 더위는 나의 적 하셨습니다. 더위도 괴롭죠. 정답 맞춰주신 7900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소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신청곡들이 들어왔는지 봅시다. 9249님 지금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와서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딸과 트러블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안일은 팽개치고 무작정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와 추억이 쌓인 곳이라 이곳에 오면 아주 오래전 하늘의 별이 되어 지금은 만날 순 없는 그 친구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와 헤어진 지 26년이 됐는데도 그리움은 쌓이고 쌓여서 힘들 때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26년이 되어도 그리움은 쌓이고 쌓이고 그러는 거죠. 힘들 때면 더 마음을 의지했던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전에 잘 오셨으니까 대전에서 또 마음을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2949님,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부탁해요. 팝콘 첫 스타트 곡도 좋은데요. 요 멜로디 이어서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 Imagine Dragons의 Believer. 그리고 듣고 오는 동안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최혜경님이 업타운 걸 신청하셨어요. 웨스트 라이프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7703님이 더스트 인 더 윈드 부탁해요 하셔서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CPBC 빵빵톡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까지 듣고 왔고요. 3633님, 존 레전드의 PDA, 퇴근할 때마다 매번 듣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3633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매번 듣는다는 PDA, 존 레전드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이상윤님이 여기는 군산입니다. 지금 하늘이 흐리고 그리 덥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9988님, 킬러스의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신청합니다. 광고에 나와서 알게 된 곡이에요 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이문재 씨와 함께 문제의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0: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7월의 첫 목요일 오후죠. 여러분은 7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짙어진 나무 그늘, 매미 소리, 뜨거운 햇살, 뭐 장마.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또 일기예보 그림은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비구름이던데요. 조금은 축축한 날들이 이어지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거겠지만 나무와 풀들과 강들은 좀 물이 넉넉해야 좋은 거잖아요. 예, 평범한 하루였었죠, 오늘. 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기도의 우설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른 하루 듣고 왔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세상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아름다운 세상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뭐 여는 말에서 매미 얘기도 했고 뭐 나무 그늘 얘기도 했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을 향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볼 때가 있죠. 그제야 어디쯤 왔는지 또 얼마나 걸어왔는지 알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를 더 멀게 멀리 가게 하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속의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티나님께서도 수녀님 반갑습니다. 기도의 우설길 가족님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시길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자 올려주셔서 하대사님이 오셨네요. 예, 오늘 당진은 하늘은 흐리고 습도도 높고 바람이 없어서 무척 덥습니다. 맞아요.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햇살이 없고 좀 흐린 날씨인데 왜 그러죠? 습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바람은요. 그렇게 막 무더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요즘 날씨가 어떤 수녀님 말씀이 유럽은 지금 막 40도가 넘어서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뜨겁다 못해 이제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아시아 쪽은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선합니다. 저녁에는 또 바람이 그러니 거꾸로 바꿔졌나 봐.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예, 연 이틀 열심히 일하고 잠시 비가 오는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들어요. 어머나, 참 낭만이 있네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말이죠. 아이고, 말씀도 참 멋지게 하셨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나요? 제가 올 때는 잔뜩 흐리기만 하고 네, 뭐 비는 안 왔는데 그렇게 또 사부작 혼자서 걷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예, 또 방송 들으면서까지 예, 고맙습니다.

레나님이 오셨네. 내가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흐리고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세요. 사랑표 하나 날리셨네요. 네. 와, 하트가 이렇게 보이는 건 참 왜 그런지 괜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습도라는 게 우리나라 여름의 습도는 외국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장마철이고 뭐 7월 달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예, 관광객도 제법 많이 보이던데요. 그래도 좀 뭐 재미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즐기다가 잘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죠. 예, 유채칠리아님, 7월 하면 치자꽃과 청포도가 떠오릅니다. 와, 너무 운치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치자꽃. 저희 수녀원 안에서도 치자꽃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얀 꽃이, 치자꽃이 흰색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청포도 하니까 남자 수도원에 옛날에 마리오 수사님이 계셨어요. 이태리 수사님이 거기 청포도를 많이 심으셨었거든요. 포도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아유, 생각이 나네요. 예, 임세실리아님, 7월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베로니카 성녀의 수건. 아, 맞아요. 축일이 가까우죠. 성모님의 부모님이신 안나와 요아킴 성인 성녀들의 축일이 있는 달이라 든든하고 푸근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또, 네, 신앙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성인 성녀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장환진 노래입니다. 여기에

네, 장완진의 여기에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장완진 형제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 또 한번 볼게요.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 되면 마법처럼 라디오 앞에 귀를 대고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와, 마법처럼 라디오가 당겨지나요? 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오석일 가족님들이 무슨 문자를 올리나 하고 귀 쫑긋 하시면서 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마음 다해서 또 기도하시고 아유, 별빛 사랑 안젤라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황배도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날씨 뜨겁다, 흐린다고요. 예, 뜨겁다, 다시 흐렸다, 또 비도 몇 방울 떨어졌다. 좀 묘한 날씨죠. 네, 오늘 날씨가. 그러고 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요. 예, 튕게어벨님,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 더위, 추위 다 피할 수 있어서 새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했어요.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기도하면서 오솔길 산책합니다. 와, 은행. 더위 피해서 은행으로 가신 분들 많잖아요. 뭐볼 일도 없는데 괜히 들어가서 좀 한참 앉아 있다가, 예, 번호표 뽑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특히 어르신들. 네. 뭐 그래서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디건 같은 거 이렇게 잘 입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날씨를 또 생각하면서 피해 없기를 하고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비가 또 너무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있어도 큰일이죠. 네, 아무튼 적당히 대한민국에다 뿌려주시고 그냥 여름 났으면 하는 생각이 하네요. 욕심인가요? 네. 미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온양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여름이 갈수록 시원해지는데요. 아예 좀 있으면 예, 삼복도 아직 안 지났으니 그때는 또 아니 왜 이렇게 더워? 뭐 그럴 일이 생기죠. 네. 뒷말이 참 좋네요. 주님께서 박해받은 성녀, 복자, 가경자, 하느님의 종의 후손, 자손인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예, 박해받은 우리 성인 성녀, 또 복자, 가경자님들의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분들이 또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참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기도를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애경 샘마님, 네. 수녀님 여기는 부천인데 비가 또 여기도 왔다 갔다 난리네요. 다왜 이렇게 비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지역은 오고 어느 지역은 안 오고 좁은 부천 지역인데 이렇게 이런데 넓은 서울은 더하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일을 하기 때문에 글은 잘못 적으니 이해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해까지 바란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두 줄짜리가 어딘데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다 했네요. 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부천 한 구석에 좁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서울은 어떻겠느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왔다 갔다. 근데 지금은 또안 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일기차가 좀 불규칙하죠. 네. 아무튼 조심들 하세요. 이런 때또 괜히 또 덥다고 또막 선풍기나 에어컨 너무 세우면 감기 걸리고 또 이비인후과 병원 또 찾아야 될 일이 생기니까요. 와, 꿈동이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수녀님 지금 막 퇴근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이렇게 한마디만 툭 던지시고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솔길에서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이라도 해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율리아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또 원수도 사랑하라는 77번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아온 시간들이었는데요. 더 이상은 헛되지 않게, 더 이상은 미워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율리아 자매님. 어려운 고민 또 고통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율리아 자매님, 제가 뭐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무게를 다 헤아릴 수는 정말 없지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려고 또 용서하려고 애쓰셨다는 것만은 정말 깊이 깊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거리를 두는 선택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뭐,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억지로 25년이나 이렇게 고생, 정말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 정말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며 또 살림살이까지 다 맡았을 것 같은데, 네. 억지로 화해를 하라고 제가 권한다면, 왜 그런지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걸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걸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25년이 짧은 세월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25년의 세월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온 율리아 자매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과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소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남편의 마음에도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 뜻 안에서 치유와 진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율리아 자매님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끌어주소서. 아멘. 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 위로받아야 할 때가 정말 있죠. 오늘은 율리아 자매님의 지친 마음에 위로의 노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림의 위로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도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위로 문자가 많이 예, 올라왔는데요. 미카엘님께서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가에서도 먼저 화해를 청하라 용서해라 하는데요. 이게 참 점점점 예, 저도 점점점 하고 싶네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마음처럼 뭐 아니면 우리가 배웠고 많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죠. 네. 눈에 보이면 왜 그런지 더 힘들고 참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 부부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이해가 더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이고 하대사님, 예,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정법원까지 가서 화해기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셨습니다. 와, 율리아 자매님, 용기를 정말 내보세요. 가정법원까지 갔던 분이 화해하시고 지금은 더 알콩달콩, 예, 아네스 자매님이잖아요. 지금 잘 이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대사님. 그래서 너무나 감사죠. 근데 당분간 율리아 자매님은 휴지 기간이 필요해요. 좀 만땅이에요. 좀 스트레스가. 그러니 좀 쉬었다가 너무 그거 많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됩니다. 예예. 8784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셨네요. 아유, 뒤에 말 참 좋으네요. 왜 그렇게 안 되지 해도 언젠가 결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다려보시면, 그리고 기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별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마 주는 은총이지 싶어요.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갑자기 수녀님이 되셨네. 아멘. 수녀님의 위로의 기도가 제 마음도 녹이네요. 자매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그 기도가 왜 그런지 부부들의 이야기하면 뭐 그냥 살다가 맨날 찌그락자그락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뭐 늘 가끔씩 그런 걸 보면 아이고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든지 손붙잡고 나갑니다. 그게 세상이 웃기고 저 앞에서는 막 뭐라고 하다가 둘이 갈 때는 또 손붙잡고 차 타고 부릉부릉 나가고 저만 띄워놓고 얼마나 웃기는데요. 재밌어요. 네, 사는 게.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안타깝네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기도솔길에 문을 두드려줘서 감사하네요. 조금이나마 위로의 기도 못할까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이고, 그렇습니다만 요 말이 그런지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하려니 이게 그게 안 먹혀지는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율리아 자매님, 지나가게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게 그냥 가만히 두어버리면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은혜를 구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어머니,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감각, 저의 전 존재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은 나약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이를 붙들어 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번민하는 이들을 도우십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오니 자유로운 눈길을 저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믿음과 겸손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을 본받아 항상 주님의 뜻만을 찾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겸손되이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소서.

네, 임의 노래 연구회 마리아를 알고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성모님 노래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뒤숭숭할 때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묵주를 들고만 있어도 기도를 안 해도 조금은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예, 이기형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어려운 심정을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네,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도 믿어보네요. 그리고 티나님, 힘드시겠네요. 부부가 맞춰 사는 게 많이 힘들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아닐 때 늘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힘들 땐 율리아님의 선택에 하느님이 아실 것 같다고 하셨네요. 하느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 우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좀 다른 분들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나 예, 영적인 도움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튕겨벨님, 아멘. 율리아님의 선택이 세상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고 자책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예, 2037님, 네. 율리아 자매님 오랜 시간을 억눌리며 화병이 들 정도로 지내셨군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용서가 안 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부의 연으로 산다는 건 고통이겠죠. 주님 안에서 고통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고요. 수녀님 말씀대로 율리아 자매님 마음 가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예. 뭐 결단을 내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걸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 율리아 자매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행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빈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아멘 합니다. 예, 채칠리아님, 네, 유채칠리아님께서 율리아 자매님 사연에서 지치고 힘듦이 전해져서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토닥토닥토닥. 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매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비와 위로를 청합니다. 아멘. 와, 오늘 채칠리아님께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단어를 골라서 쓰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감사합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예, 호주에서 쓰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랍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분들이 손을 잡고 가는 진짜 이유는 걸음걸이가 안 좋은 배우자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예, 오늘의 오솔길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었구나 하고요. 예, 손 붙잡고 걷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부부들이 손 잡으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고 가는 건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그러죠. 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안경 스테파노님, 늦은 인사 들어왔어요. 을지로 육가 다녀오는데 땀이 범벅이네요. 예, 기도의 요설길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야, 을지로 육가, 그쪽에도 참. 뭐 서울 하늘에 있는 공기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습기가 많아서 정말 땀범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땀을 뻑뻑 닦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 단상길 들어가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다. 생명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먹은 것은 살로 간다는 속담처럼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로 건강을 좌우한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린다. 피부에 곰팡이가 쓴 환자에게 골고루 음식을 먹이면 깨끗하게 낫는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는 까닭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빵 속에다 숨겨두고 그것이 당신 제자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 되게 하셨다. 크리스토퍼 수첩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산 챙기고 다니시나요? 예, 젖지 않을 신발도 또 고르시는 분 계시죠? 혹시 모를 빗길을 걱정하는 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지나가는 날씨들입니다. 예,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주말을 준비하는 마음들이시겠는데요. 뜨거워진 땅도 또 우리들 마음도 한숨 돌리는 시간들, 예,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곡으로 양채운 윤, 네, 정겨운이 부르는 주님 안에서 쉬어요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저 요섯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병상에 누워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에는 중풍병자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돌보던 이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혼자 거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애를 써서 예수님을 향해 길을 나서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

0: 주님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무리인 율법학자들은 이 장면을 심히 못마땅해 합니다.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인 양 팔짱을 낀 듯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그간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만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 편에 서 있다고, 다른 누구보다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못마땅해하며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고 복음은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청하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총을 내어 주시지만 악한 생각을 품는 이에게는 그분의 꾸짖음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의 선한 의지와 사랑 실천은 그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들이 사랑하니까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은총의 손길은 믿음으로 선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해 그분 은총이 더욱 커져 나가고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선한 의지와 사랑이 녹아든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사랑이 가닿는 이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한껏 내리게 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그분 손길을 거부하고 내 일상의 자리 밖으로 그분을 밀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경청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선한 의지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다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청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0: 수 있어.
1: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윤동주 시인은요,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로 남겼습니다.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오늘 같은 날씨에 이 편지를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었는데요. 편지 봉투 열었을 때 하얀 눈이 나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 여름에 보내는 편지엔요, 글씨도 쓰지 말고요. 대신 이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마음이 차가운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뜨끈한 열기가 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우표는 붙여주셔야 돼요. 요즘 500원이라네요. 국내 우편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돼서 7월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우편값 500원이 낯선 걸 보니까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안 한 지 아주 오래됐나 봅니다. 편지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때요? 설레!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목요일 첫 곡, 이소은의 키친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편지에 뭘 담아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설레라에서 보내드리는 지금 이 저의 편지에는 설렘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왔습니다. 율리안나님이 윤동주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 이런 스윗한 편지를 보내주는 남동생이 존재한다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현직 누나로서 이런 유니콘 같은 남동생이 있다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매들은 다 아실 텐데 아닌 남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처럼 아닌 남매들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생사만 확인한다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비용을 n분의 1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댄다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 눈을 누나가 있는 나라에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율리안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주셨을까요? 조금 더 사이 좋아지는 그런 남매가 되기를 저 스스로 바라보면서 자,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목요일물도 환짝 열어봅니다. 오늘따라 오프닝에서부터 말이 엄청 꼬이네. 목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대뜸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0: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꿀팁들 있다면 저희가 바로 찾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은요, 채소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리고 더워지는 이 계절에 어떤 채소 또 어떤 제철 과일들을 고르면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꿀팁들 좀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골라요 하는 나만의 꿀팁, 혹은 이렇게 보관하면 좀더 싱싱해요 하는 나만의 꿀팁 있으시다면 설레라에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만의 채소 고르는 꿀팁,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나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0: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줄 특별한 크루, 대구시 PBC MG 신앙 상담 쇼츠 MBTI 카노를 함께 만들어갈 커피 콩크루 1기 PD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진솔한 고민을 재치 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하고요. 제작해줄 1인 크리에이터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콘텐츠 함께 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서류 대신 여러분들의 평소 감각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SNS 개인 주소만 온라인 링크에 쏙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공식 지원 링크는요, 별스타그램 통해 공지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53-251-2631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대뜸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중구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디지털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동식 저장장치 등의 저장매체를 파쇄해 주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땡땡땡땡 이것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일까요?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 처리, 사무 관리를 하는 장치로 생활의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일상생활에 항상 두고 쓰는 그 기계입니다. 그 이 안에 사생활, 뭐 공적인 내용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배우 황신혜 씨를요, 땡땡땡 미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움이 마치 이것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 정교하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빚어진 듯한, 정확하게 빚어진 듯한 아름다움이라서 땡땡땡 미인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컴퓨터, 2번 주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컴퓨터 미인이라고 황신혜 씨를 불렀을까요? 주판 미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거북이가 부르는 컴온 듣고 오겠습니다. 컴온, 오늘의 정답 한 글자가 들어가 있죠.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Yo, hey, Toodles family. Uh-huh. Yes, feel the flow.

0: 아따요도 못하냐?
1: 거북이 컴온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업무 볼 때, 뭐 게임할 때 하거나 여가생활 할 때 이제 스마트폰과 더불어 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쓰시고 그러면서 오늘의 정답인 이것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될 때, 뭐 본격적인 이것을 좀 해야 될 때는 일들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메모리칩 가격이 오르면서 이것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집에 막 몇 대씩 있기도 하죠. 뭐 데스크탑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집에 이제 이거 생겼을 때는 뒤통수라고 해야 될까? 요즘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니터가 굉장히 얇고 슬림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의 본체와 모니터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 모니터들이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엄청 큰 그런 이것이 있었습니다. 286부터 시작해서 뭐 386, 486, 586, 뭐 펜티엄 막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이제는 손안의 이것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것 미인이라고 불리던 황신혜 씨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변하면서 AI 미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시대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컴퓨터, 2번 주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컴퓨터일까요? 주판일까요? 예전에는 그 주판으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그리고 계산기가 생기면서 주판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금 왜 이게 아이들의 수학 실력에 좋다, 암산 실력을 높여준다 하면서 주판도 다시 유행을 하고 교육의 하나로 또 여겨지는 걸 보니까 그것도 또 뭔가 이렇게 교육도 다시 돌아가는 레트로가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주판일까요? 중구에서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저작매체 파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컴퓨터, 2번 주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올게요. 오션이 부릅니다. Come to me, my love. Yo! Ocean's best album. The chosen album of the year. It's true image of you, baby.

Come to me, my love. 오션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정답은 컴퓨터였습니다. 율리안나님이 1번 컴퓨터입니다. 주파는 아니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황신혜 씨한테 붙어있던 그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 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대구 중구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파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디지털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배터리를 파쇄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나 거래 내역이 있는 그런 A4용지만 은행에서 파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컴퓨터, 디지털 정보들도 이렇게 파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쵸?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3368님께서 1번 컴퓨터입니다 하시면서 6학년 4반인데 컴퓨터는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컴퓨터 진짜 어렵긴 해요. 저도 쓰는 기능만 쓰고요. 꼭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 물어보는 거를 다 대부분 아 그건 이거야 라고 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마가 뭐 이거 뭐야? 이 기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항시 공부해야 되나 봐요. 기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컴퓨터는 좀 편할까요? 컴퓨터 스스로는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할 시간만 지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업데이트도 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런 거가 또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또 배워야 되고요. 아, 배움의 끝이 없네요. 9485님이 참미예수님 1번입니다. 퇴근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퇴근 중에 또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4807님께서도 컴퓨터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7632님도 1번 컴퓨터입니다. 1166님도 대뜸 퀴즈 컴퓨터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컴퓨터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제과점 아이스 막대 아이스바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SES가 부릅니다. Love.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대방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 고르는 법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부구단 여러분, 여러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장마철이잖아요. 이때는 특히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시들시들한 그런 경우, 그리고 제철 과일을 샀는데 뭔가 이렇게 단맛이 없고 밍밍하니 물맛이 든 듯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나 과일 고르는 법,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하게 유지하는 법, 이런 거 알고 계신다 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마구마구 꿀팁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10년차 주부인데요. 여전히 좀 초보 주부라서 10년차인데 아직 그렇게 막 나는 고수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주부인데, 그냥 저는 이제 마트에서 포장되어 있는 거면 당연히 좀 신선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집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열어보면 약간 버섯도 시들시들한 경우가 있고 깻잎도 약간 뒤에 거는 다 물러있고 이런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 가게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1: 요즘 여름에는 딱딱히, 근데 무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는 진짜 지약이에요. 완전 무. 무 같은 게 무. 네, 별로 안 좋아요. 무, 그 다음에 뭐 양배추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 여름에는 특히 무도 잘 안 나와요. 무가 많이 없고. 그래서 햇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름에 그게 잘 안 나와요.
2: 양배추는 왜요?
1: 양배추도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날씨가 이게 덥고 이러니까 겨울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보통 많이 나오질 않아요 자체가. 네, 여름에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의 이제 날씨 영향이 좀 많죠, 여름이라서. 당연히. 근데 있는데 원래 특히 과일도 여름에는 쉽게 무르고 야채도 똑같이 쉽게 물러요. 날씨 영향이 심해가지고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원래 모든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좀 신선도는 좀 떨어져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0: 그렇다고 합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만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채소랑 과일들도 좀 시들시들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름무는 좀 이렇게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것도 추운 날씨일 때보다는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좀 제철인 채소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 먹으면 좋을까? 어떤 채소 떠오르시나요? 요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1: 오이는 이제 크고, 근데 오이가 이제 단단해야 되고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물렁물렁하면은 이게 약간 좀 무른 거라고 해야 되거든요. 채소는 만졌을 때 좀 단단한 게 싱싱한 거고, 그 다음에 좀 물렀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 네. 복숭아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딱 눈에 딱 보이거든요. 탄저병이라 해가지고 복숭아가 이제 조그마한 곰팡이처럼 균이 생기는 게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있으면은 복숭아가 만약에 뭐 여러 개, 한 팩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그러면은 그게 다 주변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그리고 복숭아는 후숙과일이라서 놔두면 놔둘수록 더 맛있어져요, 과일이. 복숭아.
0: 오이는 이제 너무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조금 단단한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복도 있고 그리고 물복도 있잖아요. 물복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지금 말랑말랑한 걸 구매하셔서 빨리 먹는 게 좋다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딱복 같은 경우에는 후숙을 조금 시키더라도 단단한 것 위주로 구매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또 수박이죠.
1: 수박은 이제 딱 봤을 때 겉에 줄이 선명하게 일자로 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겉에 하얀색 가루, 분가루가 많이 붙는 게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밑에 밑동을 봤을 때 구멍이 좁은 거, 구멍이 좁은 게 안에 당이 많이 꽉 차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박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밑에가 좁고 꼭지가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싱싱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보시면은 수박도 이런 하얀 가루가 있고 이렇게 하얀 가루 이렇게 있잖아요. 하얀 가루 이런 거. 네. 그 소리 때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면은 안에 완전 농익어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고 이렇게 두드렸을 때 약간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야 돼. 그다음에 이제 잘 익은 수박. 이제 농한 거죠. 안에 좀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예. 그래도 농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완전 식감이 완전 이게 아삭아삭이 아니라 막 버석버석 이런 느낌이에요. 예.
0: 수박은 그 꼭지가 돼지꼬리처럼 꼬불꼬불 말려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만져봤을 때 통통 두드려봤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는 것 건 표면에 하얀 분이 묻어있는 것 이런 게 맛있는 수박이라고 합니다. 만져보고 눌러보고 두드려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다들 오시나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아 그냥 많이 사보고 딱 보면 이제 아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일, 이 채소는 이렇게 사면 좋다 노하우 있으시면 샵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르는 핫 프레쉬.

0: 없게.
1: 데이브레이크 핫 프레쉬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더운 이 날씨에 좀 더 신선하게 채소를 고르는 방법, 채소와 과일을 아니면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율리안나님께서는 오늘 신선한 채소 꿀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8056님께서도 설디 과일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오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냉장고가 진짜 만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냉장고에서도 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보관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를 때 좀 더 신선한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7632님이 꿀팁 보내주셨는데요. 오이는 가시가 그대로 있고 꼭지에 시든 오이꽃이 달려있으면 싱싱하고 맛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꼭지에 그 시든 오이꽃, 약간 그 노란 꽃이잖아요. 바싹 마르네. 그거 달려있으면 그게 더 싱싱하고 맛있는 거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짝 손질 안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마트에서도. 그러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져갔어야 되는 겁니다. 오이 꿀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912님께서는 저는 참외 살 때 꼭 향부터 맡아봅니다. 달콤한 향이 나면 실패가 거의 없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단맛이 중요한 여름 과일들 있잖아요. 특히 참외나 뭐 자두, 복숭아 이런 거는 단내가 겉에서 껍질에서부터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냄새 맡아보는 게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려니까 저는 이렇게 멀리서는 안 나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가까이 대야지 나던데 그러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고 단 거는 멀리서도 향이 좀 잘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관 방법도 꿀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5072님이 저는 상추 씻어서 키친타월 깔고 밀폐용기에 넣어둡니다. 일주일 가까이 싱싱해서 버리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상추를 씻어서 키친타월을 먼저 깔고 그러면 그 수분을 좀 흡수해서 약간 더 싱싱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꿀팁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제철과일 꿀팁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망고! 망고는요 여러분, 색만 보고 고르면은 실패합니다. 이 꼭지 쪽에서 달달한 향이 나고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살짝은 말랑한 게 좋습니다. 이 말랑한다는 게 약간은 후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외입니다. 노란색이 진하고 선명한 것, 흰 골이 깊고 뚜렷한 것, 배꼽은 작고 단단한 쪽이 좋고요. 향은 은은하게 나는 게 좋고 같은 크기면 만져봤을 때,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자두! 표면에 뽀얀 하얀 가루, 아까 그 수박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분이 묻어있는 것, 그런 게 남아있으면 신선도가 좋은 신호고요. 가볍게 쥐었을 때 살짝 탄력 있고 달콤한 향까지 나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르는 방법이 꿀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한 연예인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부부가 연등 축제를 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예전에요.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내를 아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악플을 꽤나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이 두려워서 집 근처만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함께 상처를 받았을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지 말고 앞만 보며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상처를 받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 땅만 보고 다니는 일 왜 없겠습니까?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개미도 보고요. 보도블럭 그 비좁은 틈 사이에서 자라난 민들레도 보고 그렇게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보고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땅도 보고 옆도 보고 앞도 보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즐겁게 걸어가 봐요.

아, 이 예능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그 악플 세례가 많았으면 앞을 못 보고 땅만 보고 걸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땅만 보고 다니지 말고 앞만 보며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근데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저도 너무 그 마음이 힘들 때는 앞을 보고 걸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숙여서 땅만 보고 걷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도 땅만 보고 걷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도 걷지 말고, 우리가 행복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우리 힘내서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땅만 보면서 걸어가는데 길이 계속 평지는 아니잖아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땅만 보면서 걸어가도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내려다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올려다보면서 걸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땅 밑에 꾹 가라앉아 있어도 이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지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축 처져서 땅만 보지 말고 힘내서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이렇게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윤종신과 박보검이 함께 부른 오르막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우리나라 7대 종교계 전직 지도자가 모여서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호 존중 선언을 발표하며 참된 평화 공존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를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식 국호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전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김영근 전 성균관장, 이범창 전 한국민주종교협의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통일부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관계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이 아닌 외부 공식 행사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로 호명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한국이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원로회의의 제안은 많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북한 대신 조선이라고 쓰면 남북대화 혹은 한조대화가 더 잘 될 것인가? 헌법에 적혀있는 평화통일 지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두 국가론이 결국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모두 고민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이념 몰아가기와 멸칭입니다. 조선이란 호칭을 쓰자고 해서 종북 좌빨도 아니고 조선 호칭을 반대한다고 해서 수구 꼴통도 아닐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 더 나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장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눈앞에 득심만 따지는 그런 얄팍한 정쟁 속에서 정작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분들의 평론이 귀한 법이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볼 시간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천상의 고수들. 저희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제 조회수 많은 거 1, 2위를 두 분이 지금 차지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종훈 평론가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유시민 작가 비판한 거를 쇼츠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100만 회입니다 지금. 이거 두 분이 지금 최고 인기남으로 등극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렬 교수님.
1: 그런 걸 의식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가지고
0: 예.
1: 좀 낯설어요. 낯설고
0: 아,
1: 그럼 조회수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조회수 너무 의식하면 말이죠.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된다고요.
0: 아.
1: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또 바뀌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 발언이 이 말하자면 이 뭐라고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0: 자기 검열을 하거나 오버하거나.
1: 오버하게 되죠.
0: 예, 예.
1: 아,

0: 조회수 가게 되면 벌써 이제 이게 전 골프는 안 치는데
1: 예.
0: 골프 칠때뭐 여기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요.
1: 예.
0: 어깨 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1: 아,
0: 내가 조회수가
1: 그렇구나.
0: 높구나. 야, 이거 이번 오늘은 더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 예.
0: 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회수가 높은 건 좋은 일이죠 어쨌든 간에 좋은
1: 예.
0: 일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과하게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근데
1: 예.
0: 방송은 또 의식 안할 수가 없죠.
1: 아, 그럼요.
0: 방송하시는
1: 아니,
0: 분들은
1: 제작진은 또 의식을 안할 수가
0: 당연하죠. 근데
1: 없고요. 예.
0: 이 출연자나 이 패널들이 과도하게 의식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의식 안 했는데 잘 나오는 게 최일 좋은 건데 지금 최상의 결과네요. 우리 이종환 평론가님, 100만의 쇼츠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전 사실은 그거 몰랐거든요.
1: 예.
2: 근데 오늘 그 앵커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1: 아,
2: 무거워집니다.
1: 무거워지니까. 아, 오늘 어깨 좀 힘들
2: 아,
1: 들어가시는
2: 아니,
1: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역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장명 덕분이 아닌가.
1: 예. 아, 천상의 고수들.
2: 아니,
1: 예.
2: 그러니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1: 아, 아유,
2: 일단은
1: 정말.
2: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겸손하십니다. 댓글들이 진짜 대단해요. 이정연님이 최창렬 교수님 구구절절 한 가지도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백배 천배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며칠 전에 달렸던 댓글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예, 로버트 그랜트님, 이분은 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어쨌든 이종훈 교수님의 핵심을 뚫는 분석과 클래스가 다른 해안 정말 놀랍고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레스 원스템님, 이분들이 정치 십단들이네. 근래 들어본 평론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천상의 고수들 전혀 과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대히트를 저희가
2: 아, 여기서 한 가지 정정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1: 예.
2: 저는 교수님이 아닙니다.
1: 아, 예. 이종훈 평론가님,
2: 네.
1: 최창렬 교수님. 예, 이렇게.
0: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1: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정으로 확실하게 두 분을 매주 모시려고 지금
0: 네.
1: 예, 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나와 주시는 거죠? 예.
0: 나와야죠, 이제. 네.
1: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프닝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거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자. 이 얘기가 이제 정동영 장관이 지난 3월에 공식석상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7대 종교 원로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거는 남북 대화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고 상대를 좀 존중해주자. 저쪽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럼 조선이라고 부르자. 예전에는 이제 만나면은 북측, 남측, 그리고 상호는 이제 남조선, 그리고 저쪽 우리는 이제 북한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이라고 부르자. 일단 최창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그 대단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우선
1: 예.
0: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게 대한민국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로는 입각했던 거였거든요.
1: 너희 딴 나라야 이제
0: 아니
1: 그
0: 국경이
1: 얘기잖아요.
0: 나라가 다르다.
1: 예.
0: 이전까지는 나라가 달라서 지금 유엔에 따로 가입해 있는데 그래도 민족 내부의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게 인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한, 북한, 남측, 북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이 부분을 아예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적대적으로 이 남한과 우리는 전혀 다른 국가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거거든요.
1: 예.
0: 불안한 거예요. 외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자극이나 이런 게. 근데 이거를 같이 우리가 굳이 조선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게 존중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따라가는 게 되고 또 하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게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이잖아요.
1: 예.
0: 이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조선으로 불러주자라는 사람들 제가 그 뜻은 알겠어요. 선의로 하는 거고 정말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1: 예.
0: 이게 불가피하게 이념 색깔론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조선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 구구들이 신나겠습니까? 또
1: 예.
0: 봐라 이 정부는 이거 사실은 색깔론으로 빨간 정권이다. 이렇게 갈 공산이 대단히 높아요.
1: 예.
0: 그들에게 굳이 가뜩이나 지금 부정선거론 모든 게 지금 이념적으로 가요. 이 극우 세력들은
1: 예.
0: 이걸 또다시 굳이 이걸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조선을 부른다고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하나 그럼 통일부 이름은 일단 바꿔야 돼요.
1: 예.
0: 통일부 이름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나 우리에게. 실익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명분과 실익 두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명분 그렇다 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남북한 관계는 대단히 이중적 관계예요.
1: 예.
0: 두 국가이긴 합니다만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게 일국가 이체제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언젠가 통일이 되는 거지만 당장 지금 통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아예 그쪽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그쪽 여기를 대한민국으로 부른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건 분리되는 거예요. 전 실익이 거의 없다.
1: 실익이 없다.
0: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감성적으로 좀잘안 받아들여져요.
1: 아, 조선, 조선은 아니야.
2: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왠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1: 아, 통일을 포기하는
2: 그런
1: 것
2: 느낌이 확 우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부르자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뭐 해서 발표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 예.
2: 2030 세대들은 뭐 좋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사실 2030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1: 예.
2: 꼭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북한 그 주민들 부담 떠안아야 돼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세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만 해도 기성세대라서 그런지
1: 예.
2: 우선 감성적으로 이게 일단 수용이 잘 안 된다. 왠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1: 예.
2: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부터 아닌 건가? 예, 이제 그 의문이 좀 드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2: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탈북민들 굉장히 많이 와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착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 처음에 이렇게 뭐 국호를 변경하는 것 달리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그럼 북한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헌법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로까지 번지면서
1: 예.
2: 이게 결국은 뭐 그냥 그 실제로는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갈까 봐 약간 좀 우려가 된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부정적이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요즘 통일연구원에서 맨날 통일 여론 의식 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20대 젊은 층에서는 지금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20%가 안 돼요. 이제는 통일을 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어차피 쟤들은 쟤들대로 살고 네, 남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호칭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조선이라고 부르든 북한이라고 부르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거의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서 이게 사람 세대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뭐 오늘 꺼내온 이유는 뭐 종교계에서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북미 대화가 하면서 네. 이 호칭 문제가 다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네. 꺼내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선 9기 지자체장들이 출범하자마자 릴레이로 재정 파탄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3: 약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1: 예,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을 살펴보니까 7조 원의 빚이 있더라 경기도에. 그리고 민영배 광주 전남 통합시장, 이제 광주시장은 3조 6천억 원의 빚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제 재정 정상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공교로운 게 전임 시장과 뭐 지사가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동연, 그 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고 여기 뭐 황주 전남이야 다 이제 민주당이 계속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창희 교수님?
0: 이게 이제 그 진보 정권은 어쨌든 기본 틀이 보수 정권에 비해서 재정 확대, 재정 개입을 통해서 뭔가 이 평등이라든지 분배 쪽에 이제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게 이제 진보 정권의 기본 스탠스예요.
1: 예.
0: 이제 보수 정권은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하죠.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으니까 보수 정권이라 해서 재정 확대를 지향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세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재정을 좀 아낀다든지 균형 재정 쪽으로 가고 진보 정권은 좀 뭐 빚이 좀 있더라도 국가의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뭐 선진국에 국가의 부채가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뭔가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 이런 거거든요.
1: 예.
0: 지방 정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 들어와서 뭔가 기본 소득도 그렇고 뭔가 자꾸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뭔가를 분배하고 이런 정책을 썼을 거예요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이재명 김동연 지사 계속 그래 왔으니까.
1: 예.
0: 근데 막상 이제 또 이 취임하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고충을 얘기한 건데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이제 자꾸 재정 확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1: 예.
0: 이게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정 지출 구조를 많이 이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중앙 정부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건 과거 정권부터 그래왔어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너무나 펑펑 쓰인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정부들도 말이죠.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요.
1: 산하기관.
0: 아,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전부 또 이게 정치적으로 캠프했던 사람들이 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꼭 그런 기관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좀 뭔가 이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긴 하되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추미애 이 지사가 누굽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1: 예.
0: 근데 막상 보니까 이건 재정 문제거든요. 또 이거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 재정을 어떻게 끌어나가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 끝한 얘기일 거예요. 그럼 광주시장도 민영규시장도 마찬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이건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정 확대를 해 나가지만 이 지금 적자가 늘어나는 거라든지. 지출 구조를 바꾸는 건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움을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성남시 재정이 파탄났다. 모라토리움 선언했는데 그게 실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만한 상황이었냐 뭐 이런 정치적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살려냈다 뭐 이렇게 확 그래서 전임자와 차별화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 이거는 또 다른 재정 확대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1: 아 그래요? 돈 더 쓰겠다고요? 돈이 없다는데?
2: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에 당선된 분들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 예.
2: 당선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뭐 시장이 돼서 또는 뭐 이 도지사가 돼서 재정 상황 딱 봤더니 쓸 돈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해요.
1: 예.
2: 그러니까 뭐 경직성 경비도 굉장히 많고 이미 기존에 막 하던 사업들이 많아갖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싶은데 내가 쓸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해요. 벌려요.
1: 예.
2: 예. 그게 뭐 이권하고 관련이 됐든 아니면 정말로 공익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래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집권하면 내가 쓸 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사업들 이거 이래갖고 하나도 못하겠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반에. 예, 그런데 결국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결국은 이 돈 쓸 그 구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쓰고 말더라
1: 예.
2: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래서 7조 예산 내 재임 기간 동안에 다 그 해결하겠다. 그렇게 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1: 예.
2: 아마 이번 그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빚을 늘려놓고 그만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7조 원 빚이 있는 거를 다 없앨 수는 없고요. 뭐 당연히 빚이 어느 정도 뭐 지자체도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게
2: 뭐
1: 중요한
2: 부분적으로는 없애겠죠.
1: 예. 예. 예.
2: 사업을 좀 이제 뭐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폐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없앨 텐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로 해서 또 그만큼 더 늘려놓는다는 얘기죠.
0: 이런 게 있어요. 그 이 지방정부 말고 산하기관 제가 산하기관이 있어봐서 알아요. 과거에 옛날 산하기관에 제가 5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꼭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산하기관들의 이게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장으로.
1: 기관장들이
0: 전직 국회의원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방만하게 벌려요. 그리고 정치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도 뭔가 겁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은 뭐가 상당히 이게 따지면서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내부의 노조들하고도 굉장히 충돌이 많고 그리고 또 일단 벌리고 본다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는 한데
1: 예.
0: 그게 이 정치인 출신들이 이게 전부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건 지방정부 당연하게 선출직이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1: 예.
0: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죠. 뭔가 벌리려고 한다고요. 벌리려고 하는데 보면 그건 이종훈 평론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꼭 이제 추미애 지사나 이민영배 씨는 꼭 그런 것보다는 정말 와보니까 열어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걸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진심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돈 쓸 때는 많은데 이게 그러면 나라는 돈이 있느냐 뭐 그렇죠. 지방도 돈이 있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뒤에 그 얘기 조금 더 해보고요. 국회 상황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무기한 보이콧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제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반대할 것인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창렬 교수님은?
0: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독식하는 거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1: 정확하게는 이제 독식은 아니고 11개를 먼저 선임해 놓고 7개는 국민의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거죠.
0: 지금 예. 이제 그런 건데 독식은 아니네요. 독식은 예. 아니고 독식을 한 적이 있어요.
1: 예전에
0: 2020년도 때. 21대 전반기 때 민주당이 독식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 후반기는 다 돌려줬는데 이건 독식은 아닙니다만 지금 법사위원장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법사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번 이 시간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국회 원구성 할 때마다 이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이게 11대 7은 이거는 비중은 정당한 비중이에요. 의석수에 따라서 뭐 다 예.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실수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정을 한 거란 말이죠. 국회의장이 이제 국민의힘한테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힘에서는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엔 받긴 받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오로지 실리만 따지니까. 그런데 예. 아무튼간에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가지고 갈 거예요. 거의 99.9%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그러더라도 뭔가 전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가져가더라도 당신들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하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합의로 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으면 민주당도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죠.
1: 예.
0: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어쨌든 간에 상대를 의심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가 점점 상원이 되고 그걸 이 뭔가 되돌아오게 되는 거라서 이건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리고 제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들에게 자꾸 무슨 정치적인 포용 통합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야당이 하든지 여당이 하든지 다수당이 하든지
0: 뭐. 뭔가 정해놓고 예. 법사위의 어떤 이 권한도 좀 이렇게 줄이고
1: 체계 자구 심사를 빼든지
0: 빼든지 뭐. 해서 예. 방법은 많아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예.
0: 이걸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자신들이 또 일당이 되면 또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거야말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제도화를 통해서 제도적 접근에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걸린 이제 백드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글귀가 뭐가 써 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0년에 있는 건데요.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이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0: 새삼스럽게 뭐 그것도 어색한데.
1: 그러니까 국민의 김대중 정신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받들지 않고 독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 실제 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늘 하던 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1: 아, 늘 하던 대로.
2: 네. 그동안 최장 그 원구성 협상 길어졌던 때가 125일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1: 예, 한 네 달.
2: 네 달.
1: 네 달 갔죠.
2: 예.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1: 아. 예.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막 넘어서까지 간 적도 있어요, 예전에. 네,
2: 그래서 예, 예. 일각에 저도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 예?
2: 이자들이 일하기가 싫구나. 좀 이 기세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서 그냥 여름 휴가까지 끝내고 돌아올 참인가 보다.
1: 아.
2: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2: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자기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양보할 것이다.
1: 예.
2: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1: 그럴 리는 없죠.
2: 예, 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을 해요.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그건 뭐냐면 다른 위원회 자기네들이 받을 7개 위원장 자리라도 좀 괜찮은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1: 예.
2: 약간 투정을 부리는 거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단 민주당도 또 그렇게 하긴 싫겠죠. 법사위원장 뭐 예결특위 위원장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핵심적인 건 또 다 갖고 싶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 차지할래 하고 11개를 일단 먼저 선점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결국은.
1: 예.
2: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데도 한두 군데 정도 주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글쎄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름답게 결말을 지울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여름에 그냥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0: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죠. 저는 이 알짜 상임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예.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국가의 기관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재정경제부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으니 거기 재정경제위원회가 있는 거고.

0: 이제 국방부가 있으면 국방위원회가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정부 부처가 어디는 알짜고 어디는 알짜가 아닙니까?
1: 네.
0: 뭐 그러면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1: 선호하는 상임위가
0: 있죠. 그건
1: 있죠. 인기가
0: 있죠.
1: 많은 상임위.
2: 아니, 국가부처도 지역 민원 많이 챙기는.
0: 국가부처도 예. 마찬가지예요. 행시부터는 과거에 뭐 좋은 부처 가려 하고 다 그런 거 맞아요.
1: 그럼 재경부 많이 가려고 했어요.
0: 판사도 네. 저기 중앙에 있으려 하고 뭐 옛날부터 전 세계가 그렇고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 이해를 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알짜 상임위 비알짜 상임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뭘 무슨 이권 챙기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도대체가.
1: 예.
0: 난 그래서 이것부터 좀 의원들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 아무 이상은 고치라고 해도 안 돼요. 이자란 말 아주 속이 시원한데 아마 그래서 쇼츠가 96만 100만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저는 그 흉내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자기 하던 대로 해야지 예. 하던 대로 거기다 어색해.
1: 알겠습니다.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딱 못을 박아야 돼요. 국회법에다가 일당은 무슨 상임위 갖고 이당 무슨 가자로 딱 모습 받고 만약 이거 어기면 처벌 조항도 넣고 막 이래야 돼요. 처벌 조항은 또 오고요 이 사람들.
1: 알겠습니다.
0: 이 자들이 또 오긴다고.
1: 지금 어제 이제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전형직 대통령이 만난 것이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와서 주목을 좀 덜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만찬 저녁에 했다는 그렇죠. 게 있는데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쪽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썩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0: 그렇겠죠.
1: 예, 대통령이 뭐 경로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약간 질책성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7월에 이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법안을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 우리 못하겠다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이 나왔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청와대 오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1: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공개 발언이었고 이제 오늘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단합, 그 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 그 다음에 빛의 혁명 세력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단합을 더 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워딩이 내부 단합도 중요하지만 이 도자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적 다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윤건영 의원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다. 오늘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도 했는데 일단 이종훈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2: 약간의 그 기류 차이는 좀 있죠. 분명히. 기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는 안 돼.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일종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얘기를 한 거고요.
1: 정청래 후보로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가 정청래가 되면은 외연 확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2: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1: 예.
2: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영 단합을 이야기한 거는 제가 그렇다고 딱히 정청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동에 응해줬다는 점. 예, 그게 전 더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 내가 친노 친문의 적통이다. 예. 뭐 본인이 적통이란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2: 자꾸 끌어당기려는 예.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에 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선을 그은 거군요. 그러니까
2: 그런 거죠.
1: 정동관님 보시면
2: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을 그은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1: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야 싸우는데 나 좀 끌어들이지 마.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 약간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 조금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저가 정청래 대표 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 네. 정청래 대표 편, 전 대표 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전 한 거다.
1: 그렇군요.
2: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시각의 차이는 있겠죠.

0: 있지만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문 대통령이 그 전자 붙이기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냥 문 전 대통령, 그냥 예. 문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 크게 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인 생각할 때 친문 친노 그러는데 문 전 대통령이 친문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신의 그 정권 있을 때 있었던 세력들, 이른바 친문 세력. 그들이 정권을 잡고 이러는 게 특별하게 전 뭐 정권이라기 보다 당권을 잡는 거 이런 거 그런 예.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크게 와닿을까요? 전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좋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기존의 친노 친문이 아닌 뭐 친명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과할 정도로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2: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현직 대통령이 무슨 완전히 편이 갈라져가지고 지점이 나뉜 게 아니거든요.
1: 예.
2: 물론 그 전에 문명대전이 있었고 문명대전 때문에 뭐 그 위에 명문대전이 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명문정당이 됐다.
1: 명문정당. 예.
2: 한자는 물론 다르겠죠. 문명과 명문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 때 한 어려울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2025년에도 그랬고.
1: 대선 앞두고도 만났죠.
2: 대선도 네.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절실해요. 정치내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대표가 되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1: 예.
2: 게다가 지금 이 정청래 대표는 그냥 대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되면은 차기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는 대표예요. 만약 공천권 행사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포진시키면 차기 대선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다고요.
1: 예.
2: 그 지금 당권, 대권, 총선, 권총은 연결돼 있어요. 다른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대통령들은 자기 사울 생각한다고요. 물론 같은 지정,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정 대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대단히 꺼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굳이 김민석이 되든 뭐 정청래 되든 그렇게 꺼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뭐 정청래 되는 게 좋겠으나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꺼리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당내 단어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지금 친청이다 친문이다 갈라지고 친문이다 친명이다 갈라지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따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합을 당내 단합을 강조한 게 아닌가. 바로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해야 된다. 보수 중도까지.
1: 예.
2: 이건 정청래를 완전히 배제한 얘기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 안에 전 대표는 이 안에 단합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1: 그렇군요.
2: 결이 다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일단 1인 1표제를 두고 김민석, 송영길 의원이 부작용을 우려를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용단폭격을 했는데요. 먼저 민주당 내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민주당의 당원 구조상 지금 40, 5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 20, 30 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세대별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습니다.
4: 1인 1표는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더 큰 민주주의, 미래형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 안팎에서 1인 1표제를 흔드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예, 들으신 발언의 앞에 부분은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대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요. 뒤에는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당준비위원회에서 룰은 결정이 됐어요 이미.
2: 그렇죠.
1: 사실 그래서 뭐
2: 7대3. 네.
1: 지금 이미 1인 1표제를 한 해 만에 가지고가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 제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김민석 그 전 총리도 1인 1표제로만 가면 최악의 경우 조합장당이 돼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대의원 제도가 존재했었던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당원 주권주의 얘기한 거를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실현한 거다라는 친청계 쪽에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최창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어차피 1인 1표 못 바꾸잖아요.
1: 예.
2: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
1: 우리 확정이 됐죠.
2: 근데 대신 이제 1인 1표라는 제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 1인 1표 제도를 견제하면서 이 당원들의 당심을 좀 자기한테 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이런 비판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인 1표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일반적인 분석은 정청래 의원에게 유리하다.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를 이제 대의원대 당원의 가중치를 없앤 거잖아요. 1대1을 없앤 거란 예.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가 더 많이 갈 테니까 강성 당원들 특히 검찰개혁, 선명성, 뭐 개혁 이런 쪽에 이제 무게를 두면은 이게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당연히 이제 김민석 의원 쪽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거죠.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1: 예.
2: 근데 저는 1인 1표가 꼭 전 정청래 의원에게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충청도 갔고. 그럼 기본적으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은 말이죠. 대통령과 친화적인 쪽. 그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호흡을 맞춘 쪽 선호하게 돼 있어요. 이 당원들은 대단히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예. 이게 말도 아니고. 전 그래서 1인 1표제가 반드시 유리하다. 정청래 의원에게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자꾸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래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한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1: 예.
2: 이미 이제 당원들은 어쨌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볼 때 대단히 뭐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을 벌써 여러 번 해왔어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정권을 짧다라든지 하여튼 공격을 많이 해왔다고요. 이제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1: 예.
2: 대통령이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과 한 몸이다라는 건 아무도 믿지 않죠. 어느 정도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각을 세우는 건 좋은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당과 청의 관계, 당정 관계가 이게 뭔가 이 일대일 관계보다는 뭔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듯한 이 모습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1: 아마 너무 조기에 지금 조기에. 점화됐다.
2: 이게 예. 임기 중반 이후면 괜찮아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했잖아요.
1: 예.
2: 이게 전반적으로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가 생각보다 큰 변수는 안 될 수 있어요.
1: 예.
2: 근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측에서는 이걸 이 제도를 견제하는 거죠. 제도를 공격하면서 그 당원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1: 알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이 민감하다 이렇게 최창룡 교수님 네. 말씀하셨는데 뭐 민주당 일각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예, 청와대 대통령도 있지만은 충정로 대통령도 있다. 그래서 김어준의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력 뭐 이런 거를 주목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뭐 이종훈 평론가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5: 이게 이번 전당대회 경선
1: 예.
5: 당대표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은 반칙을 쓴 경우에 해당해요.
1: 아 반칙을 쓴 건가요?
5: 예, 그러니까 보통 경선을 앞두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그 치열하게 후보자들이 맞붙는 게 뭡니까? 경선 룰이잖아요.
1: 예.
5: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언제나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능한 한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1: 예.
5: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협상도 하고 타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된 룰에 따라서 보통 이제 경선이 치러지잖아요.
1: 예.
5: 근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그 경선 룰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1인 1표제. 1인 1표제 도입할 때부터 그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1: 예.
5: 예. 이거는 이거 결국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실제로 있었고 또 1인 1표제로 감으로 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1: 예.
5: 친명계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싹 이거를 밀어붙여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5: 명분을 딱 붙여서 이거는 당원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의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때 세팅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경선 룰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경선 룰을 세팅을 한 거죠. 1인 1표제가 물론 정청래 전 대표에게 꼭 유리하게 귀결이 될지는 의문인데
1: 예.
5: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존 경선 룰에 비해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뭐냐하면 기존 경선 룰대로 하게 되면 대의원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1: 예.
5: 그럼 대의원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영향이 더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한다는 거고. 그러면 친명계가 대부분인 현재 의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건데 그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일로 간 거란 말이에요.
1: 예.
5: 그렇게 보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어찌됐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룰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민석 그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거를 그럼 완전히 지금 뒤바꿀 수 있냐, 제도 개선을 지금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예. 정청래가 반칙을 썼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다.
1: 알겠습니다.
5: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뭐 요 반칙을 썼다,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게 최근에 논쟁이 붙은 게 하나가, 이거 잘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전국 순회 일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충청권에서 시작해서 이 마지막에 이제 대회를 대전에서 연다로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열거든요. 근데 이제 충청권이 고향인 충북 괴산 충남이죠.
2: 충남
1: 괴산이 고향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바람을 먼저 일으키고 마지막에도 거기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하려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제주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점점 북상해 오는 건데 충청도에서 시작했다가 부울경으로 갔다가 뭐 다시 왔다 갔다가 하는 게, 이게 과거의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순회 경연하고는 좀 이 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문제 제기 할 만하죠. 충청이 어쨌든 지역은 물론 서울 마포지만
1: 예.
2: 고향이 충남 보령이잖아요.
1: 괴산 예.
2: 괴산은 충북이고.
1: 아, 그런가요?
2: 괴산은 보령, 충북이에요.
1: 보령은 저기 장동혁.
2: 장동혁 대표 고향이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2: 예. 예. 어쨌든 충남이에요. 충북은 아니에요. 괴산은 충북이고.
1: 예, 예, 예.
2: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아주 충청권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이건 너무 속이 들여다보여요. 그리고 특별하게 대전이라는 데가 물론 이제 이 국토의 중심이긴 해요. 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남한의 중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쭉 해왔던 그 패턴이 있거든요.
1: 예, 예.
2: 그건 관행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서울에서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나는 거라서 고향이 자기가 충청이면 그걸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라는 게 삼감이 없어. 삼가하는 거. 근자. 삼갈 근자.
1: 예.
2: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염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충청에서 했으면 적어도 끝나는 거, 서울에서 끝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염치라는 거예요.
1: 아.
2: 양식이라는 거고.
1: 정청래 대표 측에 염치가 없는 건가요?
2: 저는 그렇게 봐요.
1: 아.
2: 아니 뭐 그게 꼭 그렇다고 이기고 지구의 표의 관계가 없다라고 강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 예.
2: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물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빌미를. 근데 그런 건 왜 해요? 정치는 점잖게 품격 있게 하려면 말이죠. 최소한도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1: 예.
2: 너무 속 들여다보이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저 충남 금산입니다.
2: 아, 금산. 네. 저 보령에는
1: 산인데 하면서 제가 헷갈렸는데.
2: 괴산은 충북이죠.
1: 예, 괴산은 충북이죠.
2: 찰옥수수 예. 많이 나오는데.
1: 아, 알겠습니다. 이종 평론가님 뭐 짧게 아니면 그냥 이슈가 지금 할게 얘기 다 할게 많아서 다음 걸로 이슈, 넘어갈게요. 이번 예. 이번에는 사회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배재고가 최근에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이제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이제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있는 경기는 아무것도 못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도 청소년들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다,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6: 그 만약에 학생의 잘못이 있다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사와 교육청과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 거기에 좀 잘못했다고 해서 6개월 출전 정지를 한다? 그냥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역화하려면은 유공자 명단부터 저는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예, 어제 주진우의 이슈 해설 유튜브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5: 글쎄, 저는 이게 진보 진영 내지 호남 쪽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용진한테 뺨 맞고
1: 예.
5: 배재고 야구 선수들한테 화풀이 하는 격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지가 그쪽이잖아요. 스타벅스.
1: 예.
5: 그죠? 정용진 회장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그쪽에다가 먼저 응징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쪽에는 제대로 응징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해서
1: 예.
5: 응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정지 6개월.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해요.
1: 그러니까
5: 오히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
1: 예.
5: 때리고 난 뒤라면 또 그렇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영업정지 6개월 때렸다면 배재고 야구선수들한테는 출장정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뭐 조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뭐 명확한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뭐 이쪽만 그냥 학생들한테 6개월을 한다? 아 물론 학생들 잘못했죠. 저 예. 영상 다 봤어요. 잘못했고 보니까 연습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의적이었던 건
1: 그러니까 원래 보통 하는 게 가야지 가야지 안 타치고 가야지 본인들 그렇죠. 공격할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타벅스 가야지 이렇게 바꿔서 한 명이 부르고 그거를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연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5: 예. 그래서 뭐 전체가 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거는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건 맞는데
1: 예.
5: 그런데 뭐 다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 겪어봤잖아요. 사춘기 때 겪어봤고. 그럼 그때는 좀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1: 제가 이제 좀 네. 구분해서 여쭤보면은 징계가 과하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럼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소위 말해서 훈방으로 이번에는 넘어가는 게 좋다.
5: 아 훈방으로는 약하죠.
1: 아.
5: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약간 좀 연습한 흔적도 나고
1: 예.
5: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1: 그러면은 뭐
5: 그렇죠. 이번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1: 이번 대회 몰수패한 거
5: 그러니까
1: 정도로
5: 예. 뭐 출장 정지를 한다 그러면 예. 3개월 정도가 적당했다 오히려 예. 제 개인적인 감은
1: 3개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창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도 이건 좀 과하다고 느껴져요. 학생들의 의식이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된 거죠.
1: 예.
2: 선생들의 책임이 커요. 근데 이거를 스포츠 이들에게 스포츠 거의 다일 수 있어요. 이 청년기에는 선수들이니까 이거 출장 정지 게임을 6개월이나 못 나가게 한다. 선수 생명 뺏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뺏길 정도 이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이념, 민주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빈약한 거죠. 한심한 거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야말로 자들인데 이 학생들이지만 예. 근데 이걸 출장연지 6개월이나 시킨다.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과하다는 여론이 많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2: 출장연지 3개월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훈계도 가능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2: 아, 스타벅스는 지금 버젓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출장료 6개월 이건 제가 볼 때 과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 지방선거도 그런 말 그런 문서도 있어요. 스타벅스에 예.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 여권에서 그런 문서도 없잖아 있다 말이죠. 근데 이거 자꾸만 이렇게 가면은 너무 이 정부가 중도 보수로 이제 이건 정부가 한 건 아니겠습니다.
1: 이거는 협회가 한 거예요.
2: 건데 예, 예. 협회가 한 거 정부와 전혀 관계 없죠. 정권과 아무 관계 없고 당하고도 관계 없는 거긴 합니다만 협회가 이 정권의 성격을 아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게 100%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은 대단히 한심하고 비민주적이고 왜곡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러지 않았어요. 쟤는 고등학교 때 그 반인 대모다 그랬었는데
1: 예.
2: 이러지 않았어요. 반유신 대모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해요. 72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이런 식의 학생들은 한심하게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출장용 6개월 시킨다? 이건 비례 원칙이 좀 어긋난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비례의 원칙. 네, 네. 그 협회 규정에 따르면 2024년에 만들어졌는데 과도한 의원 행위에 대해서 퇴장 및 예, 1경기에서 3경기 출전 정지 뭐 이런 세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보다 좀 세게 때렸다. 그리고 뭐 최장 협회 규정대로라면 3개월 출전 정지 정도가 최장이라고 지금 뭐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좀 세다라는 네. 건데 뭐 협회도 이게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2: 없죠.
1: 협회 내부에서 이제 사회적 여론을 감안을 한 것도 있고 이들이 또 이렇다면은 뭐 그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것까지 좀 괘씸는데 아마 재심 과정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바뀔... 어쨌든 두 분은 이거는 거의 의견은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2: 예, 이거 바뀔 거예요 아마 이거 예, 바뀔 예. 것 같아요. 6개월로 그대로 있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1: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징계하거나 그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이종 평론가님이 왜 스타벅스는 냅두고 여기만 때리냐 그러는데 그건 좀 초법적인 행위죠 그거는.
2: 우리가 네, 할 길이 네, 없죠. 네. 권한이 없는 거니까.
1: 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든지 뭐 그거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뭐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한 게 그 매불쇼의 최욱 씨가 지난번에 2030의 구구와 얘기하면서 온라인 탱크로 탱크처럼 밀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발언에서 큰 무리를 빚었는데 최욱도 징계하라 막 왜 민주당 이렇게 내로남불이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럴 수 있죠.
1: 예.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징계할

0: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뭐 최후 저도 뭐 굉장히 비판했는데 징계할 근거가 뭐 있어야지 징계라야지.
1: 글쎄요. 근데 뭐 네, 저희가 뭐 보통 논평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 대통령의 권력이 이제 강할 때다.
0: 예.
1: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 규정 이외에도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정부 여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0: 예.
1: 예,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예.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저는 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원숭이 인형을 던졌어요. 한 제가 40살 때 정도인데 한 뭐 19살 정도는 되는 애가 뭐 차이나 어쩌고저쩌고 던지더라고요. 인종차별한 건데 걸리면은 퇴학당하니까 도망갔죠. 차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 이런 거를 안 하면은 다 원숭이 인형 던질 겁니다. 앞으로 다 스타벅스 얘기하고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7월 2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 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꼭 이루고 싶지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어려운 목표도 있고요. 또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벽이 가로막은 것처럼 살짝 어려운 관계도 있죠. 이렇게 벽이라는 단어는 뭔가 답답한 상황의 상징처럼 쓰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벽은 가끔 몸을 기대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문을 품고 있으니까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주친 벽에 페인트칠도 좀 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걸어놓고 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꾸며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는 기적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분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열의 나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들다는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소나기가 곳곳에 온 것 같던데 이젠 진짜 장마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작은 우산 하나씩은 꼭 챙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바쁜 하루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치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때론 그 벽에 기대기도 하고 또 벽 어딘가에 있을 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문이 열릴 날을 또 기다리면서 장애물 같아 보이는 벽도 내 나름 열심히 꾸며가다 보면 글쎄 언젠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문 너머에 내가 꿈꾸던 무언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권이잖아요. 목요일 이 하루 일과 보내고 나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변호석 씨가 함께한 프로젝트 팀이죠. 이클립스의 소나기.

이클립스 변우석 씨가 불러준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접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지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또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이 멋진 선물, 좋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장인혜님께서 정대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이내님 어서 오세요. 신유진님께서 정대 출석해요. 맞아요. 요새 애기들 잠들면 무협 웹소설 읽는 게 낙인데 화경에 벽이 머지않았다 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그 벽을 넘기 위해 고난을 견디고 몸을 단련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더라고요. 힘들 땐이 벽을 잘 견뎌내고 성장하리라 하고 나를 위로하며 스스로 이겨내도록 응원해야겠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그 무협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 만화책 보면은 그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무협 만화에서 얻을 게참 많은데 정말 그 삶의 갖가지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꼭 명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게이 무협 만화거든요. 무협 웹소설은 뭐더 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협,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뭐 모른다고 또 아이 안 키우는 제가 뭐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혼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뭘 함께 하든. 만화책을 읽든 웹소설을 읽든 그 안에서 얻는 것만 있다면 내가 깨닫는 무언가가 있다면 아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님께서 오늘 저희 동네는 소나기가 몇 차례 퍼부었어요. 네, 몇 차례 스콜처럼 진짜 내리다가 멈추고 내리다가 멈추고. 이런 식의 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낯설지가 않죠? 네, 올여름 또 얼마나 그런 비가 또 내려줄지. 계혜정님께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도 비가 내리나요? 저도 오후 3, 4시쯤에 서울역에서 아이 쇼핑하고 올 때도 이슬비가 내리긴 했거든요. 지금 이곳 스튜디오가 있는 명동 쪽은 하늘이 약간 좀 무서워질라 그러는데 굉장히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인데 제가 퇴근할 때쯤 비가 퍼붓지 않을까 살짝 그런 걱정이 되네요.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내려주지. 강금성님께서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맑았습니다. 판초 우이에 장화까지 준비했는데 네. 일단 다행이네요. 공항 쪽은 날이 흐리고 비라도 좀 폭우 뭐 이런 거 오면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박인실님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네요. 인실님 그 정도예요? 수분 보충 이럴 때는 무조건 물 많이, 다른 거 막 음료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물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박진경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할 것 같은 일이 없어서 다행인 하루. 내일만 지나면 벌써 주말. 주말엔 장마가 온다니 집콕이네요. 네. 뭐 다들 이제 장마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마 오면 제일 걱정이 빨래입니다. 빨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집엔 혹시 건조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살면서 건조기가 갖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엔 참 건조기 있는 집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 장마 때 빨래가 제일 저는 걱정입니다. 자, 이 밖에도 사유진님, 정예호님, 박효진님, 류영진님, 위정인님 등등이 또 빵톡으로 출첵까지 해주셨네요. 자, 모두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윤상의 한 걸음 더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서로 추구하는 음악도 다르고 무대 위의 개성도 전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대표해온 레전드 가수 두 명의 신곡을 두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국 스탠다드 팝의 살아있는 전설 베리 매닐로우의 Don't Trouble the Water입니다. 베리 매닐로우 하면 뭐 Mandy, Can't Smile Without You, Even Now 뭐 이런 발라드 명곡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1970년대부터 반세기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는 80을 훌쩍 넘긴 지금도 이렇게 신곡을 발표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음악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난 6월 6일 그의 33번째 정규앨범 What a Time에 수록된 곡인데요.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편안한 멜로디 위에 베리 매닐로우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보컬이 더해져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그런 곡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무대에서 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여유와 품격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팝의 여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마돈나의 Love Sensation입니다. 마돈나는 1980년대 초 데뷔 이후 늘 새로운 음악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슈퍼스타이죠. 이 곡은 내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되는 15번째 정규 앨범 Confession 2의 선공개 곡입니다. 지난 6월 4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깜짝 공연을 통해 처음 공개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Love Sensation은 마돈나가 가장 잘하는 댄스와 디스코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경쾌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변함없는 에너지까지 여전히 무대 위에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여전한 두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레전드들의 신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먼저 베리 매닐로우의 Don't Trouble the Water, 마돈나의 Love Sensation.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시대를 대표해온 레전드 가수 두 명의 신곡 만나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 두 아티스트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저는 너무 반갑네요. 신곡 발표 소식이. 아, 참 대단한 가수들이죠. 베리 매닐로우는 참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이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저는 너무 동경하고 있는 그런 가수고, 그리고 마돈나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지 항상 놀라운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면 좋겠네요. 자, 홍자영님께서 쫑디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의 곡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베리 매닐로우의 목소리는 진짜 듣는 사람한테 이런 편안함을 가득 주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죠? 양수정님께서 방금 잠실대교 건너왔어요. 네, 조심해서 귀가하세요. 9865님께서 쫑디 저도 음자풍 애청자로서 오늘도 쫑디 목소리에 녹아 출첵을 인지해봅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는 거 아시죠? 전 장마에 빨래보다 음자풍과 쫑디의 모든 일상생활과 활동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신청곡은 쫑디님의 노래가 선곡되어 있으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제가 너무 빨래 걱정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네. 제 노래를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오늘은 2부쯤에 제 노래가 한번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선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곡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박진경님께서 헐 건조기 이모님 드려야죠 라고. 아니, 가전 이모님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일단 청소 이모님, 로봇 청소기 이모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세기 이모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 이모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로봇 청소기 이모님은 드렸는데 식세기나 건조기는 아직 못 드렸네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3님께서 정디 오빠 안녕하세요. 단골 청취객이랍니다. 어제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었던 SES의 달리기 부탁드려도 괜찮으신지. 아, 그리고 명동에 가면 형중 오빠를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비가 내려도 달려가고 싶으네요. 네, 신청곡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7623님 신청곡은 편하게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동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다라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네, 저하고 시간대도 맞아야 될 거고, 네, 그런 확답은 못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좁거든요. 좁아요. 살다 보면 어딘가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때 외면하지 말고 그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7623님을 알아볼 순 없으니까 7623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 건네주시면 저도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김지원님께서 쫑디 빨래 걱정하셨군요. 소나기 뚫고 퇴근해서 밀린 빨래하던 중에 같이 웃어요. 네, 자, 지원님도 혹시 건조기 이모님 없으신가 봐요. 자, 762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SES의 달리기 함께 들을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3014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쌀을 나르는 택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일을 하다가 발을 좀 크게 다쳤어요. 결국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20일 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지다가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치기 전에 한참 하다가 중단했던 중고 사이트 무료 나눔을 시작했어요. 쌀, 라면, 치킨 쿠폰까지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한 국수집에 쌀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셨네요. 이렇게 나눔하는 일이 저의 기쁨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014님의 신청곡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유, 일단 굉장히 크게 다치셨었는데 이젠 재활 치료 중이신 것 같아요. 그죠? 집으로 오신 거 보니까 아직 재활까지는 아니겠구나. 아니야. 4월에 다치셨으니까 회복하고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재활 치료 중이시겠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참 너무 다행입니다. 얼른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넓고 따뜻한 마음 가지신 것 같아서 참 너무 멋있네요, 3014님.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아, 일하다가 다치는 게 제일 안타까워. 자, 오늘 내 맘의 풍경에 사연 보내주신 3014님께 제가 고흥 여행 상품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발다 나으시면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품 받으실 주소 성함을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3014님.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효진님께서 저희 집 세탁기랑 건조기 바꿨는데 기사님이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기분 완전 좋은데요. 부럽다. 네. 참 이상하게 집에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런 거 바꾸면 기분이 그렇게 좋죠. 돈 들어간 건 아깝지만 바꾸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네. 저도 사실 지금 그 쓰고 있는 세탁기가 이제 11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고장이 나든가 뭘 해야지 핑계를 대고 바꿀 텐데 너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니까 아참 마음은 바꾸고 싶은데 멀쩡한 걸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가전 이 생활 가전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냉장고도 11년째 쓰고 있는데 단한 번도 AS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냉장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저는 사실 남자니까 TV 바꾸고 싶잖아요. 요즘에 이 인치 굉장히 큰 TV들 집에 놓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데 TV가 뭐 조금이라도 뭐 이상해야지 바꾸자고 핑계대고 얘기할 텐데 이건 뭐 어쨌든 효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건조기 이모님과 행복하시길. 김지원님께서 쫑디 찌찌뽕 청소기 이모님만 있어요. 집안일 지겨운데 할수 없죠. 빨래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빨리 끝내고 음접품 편히 들을게요. 몰래 고장 내세요. 지원님 그런 짓을 할순 없죠. 네. 그리고 결국엔 제가 어떻게 고장 내도 결국엔 AS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금세 그냥 말짱하게 고쳐놓고 가시니까, 네? 이거는 뭐 괜히 그 수리비만 나가지, 제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순 없는 이런 꼼수인 것 같습니다. 박진경님께서 건조기 이모님만 있고, 청소 이모님은 미소천사가 난리 날까봐 못 놓겠고, 식세기 이모님은 공간이 안 나와서 못 놓고. 그래도 진경님, 건조기 이모님 있는 거. 장마철엔 이게 최고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뭐 청소기 이모님도 조만간 우리 미소천사가 오히려 더 좋아할 그런 날이 곧올것 같으니까 곧 이모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유나의 여름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하루 끝에 언박싱.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도시 아비뇽에선 매년 7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내일모레 7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0주년을 맞이한 이번 아비뇽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페스티벌의 초청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인데요. 초청 언어는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요. 그간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다룬 적이 있지만 이렇게 아시아 언어 및 단일 국가 언어가 선정된 건 한국어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번 페스티벌엔 연극, 현대무용, 판소리 등 다채로운 9개의 한국 공연이 공식 초청됐는데요. 가장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7월 15일 축제의 상징적 공간인 교황청 명예의 뜰에서 프랑스의 명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님이 호흡을 맞춰서 낭독한다니 정말 너무 궁금해지죠. 그리고 어린 시절 아빠와 노래하며 예소리로 알려졌던 소리꾼 이자람님은 톨스토이의 단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눈을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자람 씨는 항상 친구들과 아비뇽 페스티벌 무대에 언제 설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매일 했는데 이렇게 공식 초청되다니 믿을 수 없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기간에 한국 영화 특별 상영회도 펼쳐져서요. 살인의 추억,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부산행 등등 이 작품들을 현지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여름 펼쳐질 유럽 문화와 한국 예술의 조화는 아마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그냥 벅차오르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른 Summertime이었습니다. 아, 노래 듣는데 그냥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이 노래 Summertime이 그런 저에게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한 7월의 저녁이네요. 자 매년 여름이면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도시인 아비뇽의 그 아비뇽 페스티벌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고 하죠. 세계 최고의 예술 공연 축제인데 아 올해 한국어가 초청 언어로 선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아 정말 너무 뿌듯하네요. 소리꾼인 이자람 씨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아비뇽 페스티벌에 언제 초청받지 우리는? 그게 이 공연 예술가로서 또 하나의 꿈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믿기지 않는다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서도 멋진 공연 행복한 공연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국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영국에 있는 그 시기가 영국의 또 작은 도시 에든버러라는 곳에서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또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공연이에요. 길에서도 공연하고 있고 어디 건물이 멋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갑자기 공연을 하고 와 진짜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아비뇽 페스티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프랑스도 제가 아직 못 가본 나라거든요. 다음에 프랑스를 가게 되면 이 아비뇽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꼭 가봐야겠네요.

가서 보고 싶어지네요, 진짜. 자, 아까 2부 첫 곡 Summertime 듣는데 그 엘라 피츠제럴드 부분에 이분의 목소리가 들어가도 참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잠시 후 음악의 발견 남예진님 함께 하실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음악 어떤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 꾸며주실지 기대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음악의 발견. 오늘도 남예진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그럼요.
0: 네. 여름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막 덥지 않아서 네. 예진님은 어떻게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1: 더위 많이 탑니다.
0: 어, 그래요?
1: 네. 근데 다행히 아직 그 밤에 덥지가 않아서
0: 그죠.
1: 네, 살만한 것 같아요.
0: 참 올 여름은 약간 기대가 될 정도예요.
1: 네, 맞아요. 네,
0: 지금 유럽 쪽은 그렇죠. 더위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1: 맞아요.
0: 뭐 낮 기온이 뭐 40몇 도가 된다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1: 지금 행복하죠.
0: 참 여러 가지로 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1: 사실
0: 들고.
1: 아침 저녁만 시원하면 낮엔 좀 더워도 참을 수
0: 그러니까.
1: 있거든요.
0: 아니 요즘엔 진짜 낮에도요 그늘에만 가면
1: 맞아요.
0: 시원해요.
1: 맞아요.
0: 해가 뜨겁다가도
1: 아 이게 무슨 일이죠?
0: 그러니까 아유 계속 이 날씨였으면 좋겠다.
1: 꼭 이런 말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더워져요.
0: 뭐 그런 거죠. 뭐 아니 제가 아까 썸머타임 노래 들으면서
1: 아,
0: 진짜
1: 네.
0: 그 생각했거든요. 예진님 그 뭐 외국에
1: 네네.
0: 그 좋은 노래들 리메이크도
1: 네.
0: 하고 막 네네. 그러시잖아요.
1: 네네.
0: 썸머타임 아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썸머타임은 정말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네. 사실 아주 부담이 있죠.
0: 아 근데 잘 어울려요.
1: 그런가요?
0: 꼭 한번 나중에 뭐 음원으로 안 내시더라도 네. 공연하실 때 꼭 이 노래 한번
1: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 네.
1: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다가 90년대 스타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뭘까 하고 이렇게 뒤져봤더니 1993년 내일은 늦으리라는 콘서트에 그 참여한 뮤지션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갑게도 이 중에 쭝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0: 없고 싶다.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93년이라니.
1: 아, 그러니까요.
0: 정말.
1: 그래서 93년이면 사실 저는 13살이기 때문에 이 콘서트에 대해서 막
0: 저도 그 언저리였어요.
1: 친구네. 사실 많은 정보가 기억이 안 나서 아,
0: 네.
1: 이 우리 쭝디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겸 이 콘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 콘서트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는 92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92년이 그 리우 환경회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조금씩 부각되던 시기였다고 해요.
0: 네.
1: 사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처럼 막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뭐 봄 되면 좀 황사 불어오는 거 아니면 또 뭐 그냥 의뢰이 하는 오존층 파괴 이 정도밖에
0: 그때는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던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그 기후 변화.
1: 또 그렇죠.
0: 그죠.
1: 지금 같이 막 심각하게 막 미세먼지라든지 뭐 탄소 뭐 중립 막 이런 말을 쓸만큼
0: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은 네네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환경 관련 부서도 제가 요거를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0: 네.
1: 환경처라고 조금 작은 부서에서 시작해서 94년이 되면 환경부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승격이 되고 정책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음악계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게 아주 선구적인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합니다.
0: 네.
1: 이 프로젝트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또 신해철 씨를 꼽을 수 있었는데요.
0: 맞아요.
1: 첫 회 콘서트 때 총괄 프로듀서이자 또 타이틀곡을 작사 작곡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셨죠. 이 콘서트를 보니까 최고의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가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히트곡을 한 곡씩 부르고 또 이 프로젝트를

0: 위해서 신곡을 환경 관련 신곡을 한 곡씩 만들어서 한 곡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콘서트가 이루어졌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92년 콘서트는 10월 25일에 개최됐고요. 진행자는 그 당시 최고의 MC였던 임백천 씨였습니다. 참여 뮤지션으로는 넥스트, 푸른 하늘, 신승훈, 015B, 윤상, 이덕진, 신성우, 김종서, 서태지 아이들, 이승환 이렇게 첫 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첫 회의 그 테마곡의 제목은 더 늦기 전에라는 곡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We Are the World처럼 이 참여한 뮤지션들의 어떤 개성이 각각의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파트가 아주 잘 나눠져 있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 누구다 누구다 맞춰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곡으로 이 92년에 테마곡인 더 늦기 전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 노래 92년 내일은 늦으리 테마송 더 늦기 전에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실 텐데 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뭐 예진님께 궁금한 점이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변진아님께서 더 늦기 전에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서태지로 거의 6분 되는 노래로 기억해요. 이후에부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곡은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기억해요. 쫑디 처음 데뷔하실 때 공유롭이랑 넥스트 중간이라고 하셨다가 무찌르고 싶다고 하셨던가 뭐 비슷한 이야기. 예? 네? 제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EOS 활동할 때 굉장히 건방지긴 했어도 선배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찌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이게 할 정도로 철없진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김지원님께서 그리운 목소리라고 네 신해철 씨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양수정님께서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뮤지션들. 박효진님께서는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노래 맞나요? 그 당시 내일은 늦으리 환경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1인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콘서트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큰 공연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네. 수만 명을 모아놓고 했던 콘서트라서 그 공연에 참여했던 가수들 모두가 굉장히 영광이었고 네네.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그 콘서트 함께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이지영님께서 저는 이 노래 다음으로 이승환의 봄의 미소를 좋아해요 보내주셨고 류영진님께서는 어제부터 계속 저를 중학교 시절로 데리고 가주시네요. 신해철 윤상 공유로비 푸른 하늘 아 추억도다요. 마지막 일기 들려주세요라고.
1: 아, 어떻게 하셨지?
0: 네. 마지막 일기가 아마 그 노래 맞죠? 네. 다음 곡 소개시켜 네. 주시죠.
1: 네, 이제 연도별로 계속 갈 건데요. 다음 네. 이제 93년 콘서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진행자가요.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 이창훈 씨와 고소영 씨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93년에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맞아요.
1: 거기서 이 둘이 이창훈 씨는 굉장히 부잣집 착한 아들 고소영 씨는 약간 오렌지족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커플로 나왔었는데요. 그 두 분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진행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외 리포터로 김희애 씨 그리고 또 문민정부 시절의 환경처 장관 이셨던 황산성 장관님 그리고 최불암 씨 이렇게 출연하셨습니다.
0: 네.
1: 뮤지션으로는요. 이오스, 이승환, 듀스, 신성우, 공일오비, 신승훈, 봄, 여름, 가을, 겨울, 잼, 크래쉬, 김종서, 서태지 와이들이 출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993년 콘서트에서 우리 눈에 단연 띄는 팀은 이오스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네. 이제 다시 들어보면서
0: 네.
1: 되게 감탄을 한 게 쭝디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0: 네.
1: 그 나레이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환경오염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고 이 곡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렇게 뭔가 구성이 계속 변화해요. 근데 그 이음새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막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또 세련된 사운드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영화 한 편을 쭉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익숙한 멜로디가 삽입이 돼 있어요.
0: 네.
1: 동요 나비야랑 쇼팽의 즉흥환상곡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것 때문에 약간 익숙한 듯 낯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분위기가 훨씬 물씬 풍겨 나오더라고요.
0: 아, 참. 네, 너무 극찬을 해주셨는데 야, 사실 이 93년 이 슈퍼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
1: 네.
0: 이 다른 멤버들 몇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다 모인 공연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당시 이오스는 신인이었어요. 신인이었는데 정말 저희가 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저희 그 회사 대표님의 그 힘이 정말 많이 작용했죠.
1: 네.
0: 그 제작자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연예계에서 파워가 센 그런 그 제작자셨어요. 그래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오스를 이 공연에
1: 네.
0: 이렇게 참여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되게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담스럽고 막 책임감도 막 느껴지고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네. 보시면 제가 오른편에 제일 구석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모자 쓰고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1: 네.
0: 이것도 사실 그 매니저 제작자께서 그 디렉팅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너 겸손 떨지 말고 센 척해 건방지게 다리 꼬고 앉고 어 인상 쓰고 막 이래가지고 야 아니 이때가 제가 이제 21
1: 아 진짜
0: 그때였거든요. 제일 막내였을 거예요. 여 이 안에서 아마 네. 아 그래서 전 이 사진만 봐도 약간 좀 약간 쑥스럽고 그래요. 근데 오늘 또 이 노래를 또 틀어주신다고 하니까 아 이 노래 저도 참 오랫동안 안 들었는데 오늘 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아, 어쨌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1: 네.
0: 네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기로 하죠.
1: 네.
0: 자 EOS의 93년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 참여 곡입니다. 마지막 일기 함께 들을게요.

하늘을 가려버린 저둔 먼지 덩어리 밑에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흐르고 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나만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 먼지 낀 세상에 누가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탓하려고만 한다. 왜 아무도 모르는가. 진정 내일은

몇 년 만에 내린 비지만 그래도 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두운 표정 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도 저 어두운 먼지 속에 가려져 사라져버린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말.

0: 쥐구멍이 어디 있나.
1: 아, 근데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0: 야, 정말. 어우, 센척 아주 그냥.
2: 놀래. 하지만 하늘을 가려버린 저 어두운 먼지.
0: 21살짜리가. 어, 정말 민망하네요, 진짜. 아, 진짜. 듣지 말걸.
1: 아, 너무 좋았어요.
0: 이수미님께서 역사가 묻어나는 노래, 그 시절의 추억에 잠겨봅니다. 그립네요.
1: 맞습니다, 진짜.
0: 0732님께서 증디님, 아, 내일은 누즈리 이웃의 마지막 일기가 생각나요. 그리고 비가 내렸죠. 비닐이 깔려있던 무대도 생각나요. 아직도 어, 너튜브에 있을 듯 싶은데 찾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아, 이때 비가 와가지고요. 어, 무대가 미끄러운 거야. 어머. 저 그래서 넘어질 뻔했었어요. 무대에서 뛰어다니다가. 제가 이때 무대 매너가 두서없는 방황 뭐 이런 거였거든요. 무대를 여기저기 그냥 헤집고 방황하는 그런 컨셉인데 막 뛰다 보니까 미끄럽잖아요. 크게 넘어질 뻔했어요. 실제로 이때 무대에서 넘어져서 다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구나. 아티스트 중에 아마.
1: 세상에. 네.
0: 변진아님께서 문득 이런 가사의 노래도 생각나네요. 창문 새로 달빛이 스미는 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쫑디 래퍼였음이라고. 네. EOS의 데뷔 앨범 속에 또 제가 되도 않는 랩을. 네. 아, 네. 제가 그런 이런 스타일의 랩을 음악에 구사하게 된 게 신해철 선배님의 그 프로듀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네. 추억이고 기억이고 자산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금성님께서 저는 이오스 라이브 앨범 있습니다.
1: 와, 찐팬이시다.
0: 네, 금성님. 이거 평생 간직하세요. 나중에 이게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팔린 앨범이라서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앨범들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나마 몇 개 나갔던 것들조차 버려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태만 괜찮으면 오래 소장하고 계시면 나중에 아주 살림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 희귀 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쭉디 멘트에 어깨가 잔뜩 올라간 게 팍 느껴지는데요. 신성우님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우리 쭉디 스웨이드 모자 부츠 너무 멋지다라고. 네. 이때 단체 사진 보면 하필이면 신성우 형이 내 뒤에 서가지고. 에? 정말 왜 하필이면 내 뒤에?
1: 아, 왜 그러셨을까?
0: 제가 그래서 그때 모자를 푹 눌렀었나 봐요. 얼굴 다 드러냈다가는 너무 비유되니까 모자라도 눌러서 좀 가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0: 박효진님께서 아 콘서트 가서 미친 듯이 방방 뛰고 싶다요. 스트레스 날려버리게. 아유. 에이, 요즘에 또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그죠?
1: 네.
0: 여기저기 멋진 음악 공연들 많을 테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다녀오시죠 뭐.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내일은 느질이 콘서트와 연관된 음악 들으면서 또 90년대 추억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 그 마의 그 언덕은 이제 겨우 넘은 것 같고요. 힘든 구간 겨우 넘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1: 네.
0: 음악 감상 또 해보시죠.
1: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진에
0: 그
1: 쭝디를
0: 얘기
1: 방문하면서
0: 그만해.
1: 저는 진짜 가슴이 벅찼어요.
0: 그 얘기 그만해. 진짜.
1: 자, 그럼 그 얘기
0: 네,
1: 그만하고요.
0: 다음 곡으로 가죠.
1: 네, 94년 콘서트입니다, 이제.
0: 네.
1: 94년에 진행은 이승현 씨, 리포터는 차인표 씨가 맡았는데요. 94년이면 차인표 씨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해죠.
0: 네.
1: 네, 색소폰 멋지게 불면서 붐을 일으키셨던 그 해입니다. 정말 최고의 스타셨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김종서 씨가 3회째 연속 출연하시는 걸로 봤을 때그 당시 인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노이즈, 전인일식, 미스터 투, 부활, 이승환, 김현철, 피노키오, 투투, 김건모, 김종서,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0: 네.
1: 저는 이 94년의 음반 중에서는 김현철 씨 곡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목이 잃어버린 계절의 순수함에 대하여라는 곡입니다. 이 김현철 씨 누가 들어도 김현철이네 하는 그 특유의 가창 스타일이 있죠.
0: 네.
1: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또 김현철만의 그런 어떤 서정성이 있습니다. 가사에. 그리고 블루지한 감성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선 그두 곡이 환경 오염에 대한 뭐 강력한 경고 이런 걸 담고 있다면 이 곡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후회나 회상 이런 것을 담고 있어서요. 조금 더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94년 내일은 느질이 콘서트 속에 김현철 씨가 만들고 불러주신 잃어버린 계절의 순수함에 대하여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김현철 씨의 잃어버린 계절의 순수함에 대하여 1994년 내일은 느질이 수록곡이었습니다. 박만수 님께서 와우, 김현철 노래 신청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통했네요. 이 곡은 블루스 같네요. 양수정 님께서 뭐야, 베이스로 훅 들어오다니 예지 님 오늘 잔치다 잔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김현철 씨 노래 이 음악 가사 이렇게 보면서 듣는데
1: 네.
0: 아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왜 비도
1: 아,
0: 산성비라고
1: 그쵸,
0: 비
1: 산성비.
0: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절대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막 우리 예전에는 비 오면 우산 없을 때 그냥 맞고 다니기도
1: 그쵸.
0: 하고
1: 맞아요.
0: 그랬었어요. 그냥 빗 속에 나가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기도 하고
1: 네.
0: 그랬는데 아마 이때쯤부터 비가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되는 큰일 나는 그런 안 좋은
1: 네.
0: 비였고 눈도 김현철 씨도 여기 눈 얘기를 한 건데 눈도 사실은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눈 오면 막
1: 네,
0: 먹었잖아요. 입
1: 먹었어요.
0: 벌리고
1: 맞아요.
0: 눈 받아먹는 놀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1: 그쵸.
0: 눈 속에 그 먼지나
1: 네.
0: 각종
1: 중금속.
0: 공해들이 섞여서 내리면서 눈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1: 네.
0: 되고 그런 현실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환경
1: 네.
0: 콘서트까지 이어졌던 아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90년대 내일은 느질이 콘서트의 열기를 떠올리며 음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 네,
0: 95년인가요?
1: 95년입니다. 95년에는 그첫 번째 콘서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신해철 씨가 두 번째 콘서트부터는 군입대 문제로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95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0: 네.
1: 총괄 프로듀서를 다시 맡으시고 이 해의 그 주제가 테마송이었던 붉은 바다라는 곡을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95년에 콘서트는 이 신해철 씨가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메시지가 좀 다시 선명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0: 네.
1: 근데 이 95년에 음반이 마지막이고요. 96년에는 콘서트는 열렸지만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의 앨범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앨범입니다.
0: 네.
1: 많은 가수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김건모 씨의 트랙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0: 네.
1: 95년은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런 해였죠. 사실 그 전해에도 핑계로 엄청난 인기를 끄셨기 때문에 이 시기가
0: 네.
1: 거의 뭐 김건모 씨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요. 그 90년대의 아주 전형적인 발라드 사운드에 너무나 친숙한 김건모 씨 목소리 덕분에 사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곡인데 라고 느껴지실 것만 같아요. 이 곡도 역시 어떤 강렬한 경고 혹은 또 김현철 씨처럼 현실에 대한 뭐 후회나 과거 회상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밝고 동화 같은 가사예요.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어떤 캠페인 송이었다라고 봅니다.
0: 네. 참고로 이 95년 환경 콘서트 출연자들
1: 네.
0: 살짝 말씀드리면 김건모 씨
1: 네.
0: 있고요. 솔리드가 있고요.
1: 네.
0: 신유범 씨 있고요. DJ DOC, 넥스트, REF, 윤종신, 지니, 그리고 룰라,
1: 룰라.
0: 그리고 강산의 씨까지.
1: 네.
0: 네.
1: 역시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95년 환경 콘서트 김건모 씨의 노래 이제는 함께 들으시죠.

0: 네, 김건모 씨의 이제는 듣고 왔습니다. 정말 그 애니메이션에 수록돼도 네. 괜찮을 만한 그런 가사와 노래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유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내일은 느지리 콘서트를 추억하며 그 시절 추억에도 잠기는 시간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1: 네. 마지막 이제 96년 내일은 느지리 시리즈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이고요. 콘서트만 열리고 음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곡들도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네.
1: 마지막 회의는 이훈과 이본 씨가 진행을 맡았고요. 사실 이본 씨 이때 정말 엄청난 진행자였죠. 아우.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엄청 열심히 들었던
0: 최고의 배우였고 최고의 DJ였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이제 김건모 씨 나오셨고요. 룰라, 아리에프, 신효범, 김원중, 김정민, 이현도, 장혜진, 터보, H.O.T, 언타이틀, 아이돌, 비비. 이 비비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그 비비가 아니라 네, 90년대 여성 듀오가 있었습니다. 그 네. 비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96년에 이르러서 왜 이 내일은 느지리가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됐을까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0: 네.
1: 생각했더니 97년이 한국이 이제 IMF가 터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직전 해였기 때문에 뭔가 좀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앨범을 못 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96년이 H.O.T 데뷔해더라고요.
0: 네.
1: 그때부터 뭔가 급격히 우리나라 이 음악 시장이 좀 댄스 음악, 아이돌 음악 쪽으로 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어떤 인기나 힘이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0: 네.
1: 아무튼 그럼에도 이 내일은 느지리라는 콘서트는 한국 최초의 정말 대규모 공익 음악 프로젝트였고요. 이 대중 음악가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슈퍼스타들이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뭔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에도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90년대의 어떤 대중음악의 흐름을 기록한 아카이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0: 네.
1: 이 96년은 앨범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일은 느지리의 테마곡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우리 쭝디가 참여하셨던 93년도 테마곡인 내일은 느지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참 생각해보면 이 내일은 이제 공연 콘서트가 이제 마지막이 96년으로 네.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시킨다면
1: 네.
0: 지금이 너무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1: 맞습니다.
0: 환경도 환경이고 반전 공연 같은 걸 기획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면에서 우리 K-POP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공연을 한다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해지는 멋진 맞아요. 공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1: We are the world를 능가하는.
0: 진짜. 네.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사실 내일은 느지리 당시에는 이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그런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0: 그럼요.
1: 곳이 되니까요.
0: 네, 아마 OTT로 라이브 실황이 네, 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남예진님과 함께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느지리 이야기 함께하면서 아주 추억 돋는 시간 네.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내일은 느지리 93년 테마송
1: 네.
0: 함께 들으면서 우리 남예진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7월의 첫 목요일 오후죠. 여러분은 7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짙어진 나무 그늘, 매미 소리, 뜨거운 햇살, 뭐 장마.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또 일기예보 그림은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비구름이던데요. 조금은 축축한 날들이 이어지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거겠지만 나무와 풀들과 강들은 좀 물이 넉넉해야 좋은 거잖아요. 예, 평범한 하루였었죠, 오늘. 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기도의 우설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른 하루 듣고 왔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세상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아름다운 세상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뭐 여는 말에서 매미 얘기도 했고 뭐 나무 그늘 얘기도 했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을 향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볼 때가 있죠. 그제야 어디쯤 왔는지 또 얼마나 걸어왔는지 알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를 더 멀게 멀리 가게 하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속의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티나님께서도 수녀님 반갑습니다. 기도의 우설길 가족님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시길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자 올려주셔서 하대사님이 오셨네요. 예, 오늘 당진은 하늘은 흐리고 습도도 높고 바람이 없어서 무척 덥습니다. 맞아요.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햇살이 없고 좀 흐린 날씨인데 왜 그러죠? 습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바람은요. 그렇게 막 무더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요즘 날씨가 어떤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예, 연 이틀 열심히 일하고 잠시 비가 오는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들어요. 어머나, 참 낭만이 있네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말이죠. 아이고, 말씀도 참 멋지게 하셨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나요? 제가 올 때는 잔뜩 흐리기만 하고, 네, 뭐 비는 안 왔는데 그렇게 또 사부작 혼자서 걷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예, 또 방송 들으면서까지 예, 고맙습니다. 아, 레나님이 오셨네. 내가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흐리고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세요. 사랑표 하나 날리셨네요. 네. 와, 하트가 이렇게 보이는 건 참 왜 그런지 괜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습도라는 게 우리나라 여름의 습도는 외국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장마철이고 뭐 7월 달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예, 관광객도 제법 많이 보이던데요. 그래도 좀 뭐 재미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즐기다가 잘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죠. 예, 유채칠리아님, 7월 하면 치자꽃과 청포도가 떠오릅니다. 와, 너무 운치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치자꽃. 저희 수녀원 안에서도 치자꽃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얀 꽃이, 치자꽃이 흰색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청포도 하니까 남자 수도원에 옛날에 마리오 수사님이 계셨어요. 이태리 수사님이. 거기 청포도를 많이 심으셨었거든요. 포도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아유, 생각이 나네요. 예, 임세실리아님, 7월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베로니카 성녀의 수건. 아, 맞아요. 축일이 가까우죠. 성모님의 부모님이신 안나와 요아킴 성인 성녀들의 축일이 있는 달이라 든든하고 푸근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또 네, 신앙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성인 성녀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장환진 노래입니다. 여기에

네, 장완진의 여기에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장완진 형제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 또 한번 볼게요.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 되면 마법처럼 라디오 앞에 귀를 대고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와, 마법처럼 라디오가 당겨지나요? 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오석일 가족님들이 무슨 문자를 올리나 하고 귀 쫑긋 하시면서 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마음 다해서 또 기도하시고 아유 별빛 사랑 안젤라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황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날씨 뜨겁다, 흐린다고요. 예, 뜨겁다, 다시 흐렸다, 또 비도 몇 방울 떨어졌다. 좀 묘한 날씨죠. 네, 오늘 날씨가. 그러고 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요. 예, 튕게어 벨님,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 더위, 추위 다 피할 수 있어서 새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했어요. 날씨로 인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기도하면서 오솔길 산책합니다. 와, 은행. 더위 피해서 은행으로 가신 분들 많잖아요. 뭐볼 일도 없는데 괜히 들어가서 좀 한참 앉아 있다가, 예, 번호표 뽑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특히 어르신들. 네. 뭐, 그래서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디건 같은 거 이렇게 잘 입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날씨를 또 생각하면서 피해 없기를 하고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비가 또 너무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있어도 큰일이죠? 네, 아무튼 적당히 대한민국에다 뿌려주시고 그냥 여름 났으면 하는 생각이 하네요. 욕심인가요? 네. 미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온양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여름이 갈수록 시원해지는데요. 아예 좀 있으면 예. 삼복도 아직 안 지났으니 그때는 또 아니 왜 이렇게 더워? 뭐 그럴 일이 생기죠. 네. 뒷말이 참 좋네요. 주님께서 박해받은 성녀, 복자, 가경자, 하느님의 종의 후손, 자손인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예, 박해받은 우리 성인 성녀, 또 복자, 가경자님들의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분들이 또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참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기도를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애경 샘마님, 네. 수녀님, 여기는 부천인데 비가 또 여기도 왔다 갔다 난리네요. 다왜 이렇게 비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지역은 오고 어느 지역은 안 오고 좁은 부천 지역인데 이렇게 이런데 넓은 서울은 더하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일을 하기 때문에 글은 잘못 적으니 이해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해까지 바란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두 줄짜리가 어딘데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다 했네요. 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부천 한 구석에 좁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서울은 어떻겠느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왔다 갔다. 근데 지금은 또안 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일기차가 좀 불규칙하죠. 네. 아무튼 조심들 하세요. 이런 때또 괜히 또 덥다고 또막 선풍기나 에어컨 너무 세우면 감기 걸리고 또 이비인후과 병원도 찾아야 될 일이 생기니까요. 와, 꿈동이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수녀님 지금 막 퇴근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이렇게 한마디만 툭 던지시고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솔길에서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이라도 해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율리아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또 원수도 사랑하라는 77번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아온 시간들이었는데요. 더 이상은 헛되지 않게, 더 이상은 미워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율리아 자매님. 어려운 고민 또 고통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율리아 자매님, 제가 뭐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무게를 다 헤아릴 수는 정말 없지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려고 또 용서하려고 애쓰셨다는 것만은 정말 깊이 깊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거리를 두는 선택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뭐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억지로 25년이나 이렇게 고생, 정말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 정말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며 또 살림살이까지 다 맡았을 것 같은데, 네. 억지로 화해를 하라고 제가 권한다면, 왜 그런지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걸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걸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25년이 짧은 세월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25년의 세월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온 율리아 자매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과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소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남편의 마음에도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 뜻 안에서 치유와 진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율리아 자매님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 위로 받아야 할 때가 정말 있죠. 오늘은 율리아 자매님의 지친 마음에 위로의 노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림의 위로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도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위로 문자가 많이 예, 올라왔는데요. 미카엘님께서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가에서도 먼저 화해를 청하라 용서해라 하는데요. 이게 참 점점점 예, 저도 점점점 하고 싶네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마음처럼 뭐 아니면 우리가 배웠고 많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죠. 네. 눈에 보이면 왜 그런지 더 힘들고 참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 부부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이해가 더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이고 하대사님, 예,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정법원까지 가서 화해기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셨습니다. 와, 율리아 자매님, 용기를 정말 내보세요. 가정법원까지 갔던 분이 화해하시고 지금은 더 알콩달콩, 예, 아네스 자매님이잖아요. 지금 잘 이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대사님. 그래서 너무나 감사죠. 근데 당분간 율리아 자매님은 휴지 기간이 필요해요. 좀 만땅이에요. 좀 스트레스가. 그러니 좀 쉬었다가 너무 그거 많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됩니다. 예예. 8784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셨네요. 아유, 뒤에 말 참 좋으네요. 왜 그렇게 안 되지 해도 언젠가 결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다려 보시면, 그리고 기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별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마 주는 은총이지 싶어요. 임세실리아 수녀, 아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아, 갑자기 수녀님이 되셨네. 아멘. 수녀님의 위로의 기도가 제 마음도 녹이네요. 자매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그 기도가 왜 그런지 부부들의 이야기하면 뭐 그냥 살다가 맨날 찌그락자그락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뭐 늘 가끔씩 그런 걸 보면 아이고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든지 손 붙잡고 나갑니다. 그게 세상이 웃기고 저 앞에서는 막 뭐라고 뭐라고 하다가 둘이 갈 때는 또 손 붙잡고 차 타고 부릉부릉 나가고 저만 띄워놓고 얼마나 웃기는데요. 재밌어요. 네, 사는 게.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안타깝네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기도오솔길에 문을 두드려줘서 감사하네요. 조금이나마 위로의 기도 못할까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이고, 그렇습니다만 요 말이 그런지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하려니 이게 그게 안 먹혀지는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율리아 자매님, 지나가게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게 그냥 가만히 두어버리면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은혜를 구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어머니,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감각, 저의 전 존재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은 나약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이를 붙들어 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번민하는 이들을 도우십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오니 자유로운 눈길을 저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믿음과 겸손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을 본받아 항상 주님의 뜻만을 찾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겸손되이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소서.

네, 임의 노래 연구회 마리아를 알고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성모님 노래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뒤숭숭할 때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묵주를 들고만 있어도 기도를 안 해도 조금은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예, 이기형님, 네, 율리아 자매님의 어려운 심정을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네,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도 믿어보네요. 그리고 티나님, 힘드시겠네요. 부부가 맞춰 사는 게 많이 힘들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아닐 때 늘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힘들 땐 율리아님의 선택에 하느님이 아실 것 같다고 하셨네요. 하느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 우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좀 다른 분들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나 예, 영적인 도움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튕겨벨님, 아멘. 율리아님의 선택이 세상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고 자책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예, 2037님, 네. 율리아 자매님 오랜 시간을 억눌리며 화병이 들 정도로 지내셨군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용서가 안 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부의 연으로 산다는 건 고통이겠죠. 주님 안에서 고통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고요. 수녀님 말씀대로 율리아 자매님 마음 가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예. 뭐 결단을 내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걸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 율리아 자매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행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빈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아멘 합니다. 예, 채칠리아님, 네, 유채칠리아님께서 율리아 자매님 사연에서 지치고 힘듦이 전해져서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토닥토닥토닥. 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매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비와 위로를 청합니다. 아멘. 와, 오늘 채칠리아님께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단어를 골라서 쓰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감사합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예, 호주에서 쓰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랍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분들이 손을 잡고 가는 진짜 이유는 걸음걸이가 안 좋은 배우자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예, 오늘의 오솔길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었구나 하고요. 예, 손 붙잡고 걷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부부들이 손 잡으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고 가는 건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그러죠. 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안경 스테파노님, 늦은 인사 들어왔어요. 을지로 육가 다녀오는데 땀이 범벅이네요. 기도의 요설길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야, 을지로 육가 그쪽에도 참뭐 서울 하늘에 있는 공기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습기가 많아서 정말 땀범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땀을 뻑뻑 닦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 반산길 들어가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다. 생명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먹은 것은 살로 간다는 속담처럼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로 건강을 좌우한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린다. 피부에 곰팡이가 쓴 환자에게 골고루 음식을 먹이면 깨끗하게 낫는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는 까닭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빵 속에다 숨겨두고 그것이 당신 제자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 되게 하셨다. 크리스토퍼 수첩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산 챙기고 다니시나요? 예, 젖지 않을 신발도 또 고르시는 분 계시죠? 혹시 모를 빗길을 걱정하는 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지나가는 날씨들입니다. 예,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주말을 준비하는 마음들이시겠는데요. 뜨거워진 땅도 또 우리들 마음도 한숨 돌리는 시간들, 예,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곡으로 양채운 윤, 네, 정겨운이 부르는 주님 안에서 쉬어요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 요섯길 제자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병상에 누워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중풍병자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돌보던 이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혼자 거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애를 써서 예수님을 향해 길을 나서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무리인 율법학자들은 이 장면을 심히 못마땅해 합니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인 양, 팔짱을 낀 듯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그간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만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 편에 서 있다고, 다른 누구보다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못마땅해하며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고 복음은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청하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총을 내어 주시지만 악한 생각을 품는 이에게는 그분의 꾸짖음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의 선한 의지와 사랑 실천은 그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들이 사랑하니까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은총의 손길은 믿음으로 선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해 그분 은총이 더욱 커져 나가고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선한 의지와 사랑이 녹아든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사랑이 가닿는 이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한껏 내리게 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그분 손길을 거부하고 내 일상의 자리 밖으로 그분을 밀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경청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선한 의지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다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청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멋있어져야 하나? 더 성공해야 하나? 더 많은 걸 갖춰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생각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모나 돈, 사회적 성공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관심을 건네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좋은 관계는 나를 더 멋지게 포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앞으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경청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 대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히 경청하려고 하는 의지를 넘어서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3분씩, 2분씩 각자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세상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께하는데 잠시 멈추어 보면서 침묵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그렇게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그 사람을 말을 듣는데 시간을 내어준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보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상대방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7월 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가리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3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추가 시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대표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셨고 저도 팀장으로서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번에는 팀장인 제게 추가 근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 근무를 지시한 것이 제가 맞냐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 직원은 업무 처리 속도가 유독 느려서 다른 사람이 5분이면 끝낼 일을 혼자서 30분에서 1시간씩 걸릴 정도라 추가 근무처럼 보였던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런 이유였는데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제 탓인 양 되어버린 겁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느새 제가 대표님의 방패막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몇 번은 팀장으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 여기며 군말 없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왜 대표도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약삭 빠르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대표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 중에서 몇 번은 팀장으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 라는 부분에서 이번 일에만 해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일 외에도 대표님이 책임져야 했는데 잘 지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져야 할 책임도 있고 또 팀장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고 사원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죠. 아마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책임을 지면 모두가 편안하게 끝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의 진실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한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달라지겠죠.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메꿔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역시 내 마음의 평정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세상의 유명한 일들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세간에 알려진 것과 좀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스캔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미션은 진실함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때론 억울하긴 해도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데도 분명히 많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믿어줄 수 있으니까요. 루카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129님, 요즘은 도무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라도 대단한 인물이 된 것 마냥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에너지조차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안 굶고 밥 챙겨 먹고 저녁 운동 다녀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일터에 출근하고 이렇게 그냥 노년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요즘 좀 그런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내가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꿈도 많고 어떻게든 좀 더 배워서 또는 내가 무언가 더 해보려고 했는데 가끔은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사실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범하게 산다, 그런 게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지만 때로는 또 평범하지 않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별일 없이 또 하루를 살아갔을 때 우리의 어떤 그 하루를 잘 소중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두려움이 들죠. 이렇게 살다 보니 갑자기 노년이 되어버릴까봐,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였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루하루를 조금 끊어서 보면 나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053님, 아기를 낳은 이후로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로 많이 늘어난 일이 바로 빨래를 하는 일이에요. 아기 빨래는 어른 빨래랑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따로 빠는데 진짜 하루 종일 세탁기에 건조기가 돌아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빨아서 키워도 잘 살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아기 관련된 일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빨래를 또 돌립니다. 네, 앞에 사연과는 또 정반대의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을 때 정말로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그 이후의 삶은 사실 내 삶이 없어진 것 같아서 또 못내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평범한 삶은 어디로 갔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아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하루에 잤다 깼다가 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 또 소중한 시간임을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 그 가족에게 온 정말 소중한 이 생명을 함께 기뻐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또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36님, 지난 연애 때 크게 되어서 연애 따위 필요 없다고 벽을 높게 쌓고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제 벽을 자꾸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눈빛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단단하게 세워둔 방어벽들이 모래성처럼 스르륵 무너질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또 연애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겁나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하고 후회하라는 말이 맴도는 요즘이네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신청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후회의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안살 것이냐?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라는 게 뭘까요? 과거에 내가 조금은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억이 남아있는 기억이 후회인 것 같은데, 사실 더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긴 하죠. 우리는 돌아가면 아마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어떤 나의 존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갈등이 심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타난 거는 또 우리 삶에 또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연자분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eorge Baker Selection의 I've Been Away Too Long.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꾸준히 합창단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예고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때 다시 생각하자고 하셨죠.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제가 생각해도 예체능 쪽은 넘버원이 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걸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점점 가세가 기우는 현실을 마주하니 제 꿈만을 고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능을 보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갔고 성인이 된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어쩌다 한 번씩, 만약 그때 좀 더 졸라서라도 예고에 갔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치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저에게 정말 재능이 있었다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았을 테니 지금의 삶이 제게 맞는 옷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가보지 못했던 삶, 그 중에서도 예술에 관련된 거는 그 마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또 예술을 전공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거의 한 8, 90%는 자기의 꿈을 놓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술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꿈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내 능력이나 내 삶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의 어떤 뜻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좌절됐을 때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활 예술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뭐 전공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안에서 예술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합창단을 해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합창단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인 밴드나 오케스트라 참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공은 아니고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예술이란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어렸을 때그 내가 전공을 하는 꿈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지만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정말로 좀더 즐기면서 할수 있는 예술은 뭘까를 또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들, 때로는 후회가 남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김건모의 미련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3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릴 때만 해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좋은 카페에 가도 오랜만에 외식을 해도 공들여 떠난 여행지에서도 꼭 어딘가 꼬투리를 잡아 투정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드려도 온전히 좋아하시는 법이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모시고 어딘가를 가는 일이 두려워졌고 결국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챙겨야 할 자리 외에는 함께 외출하는 일을 피하게 됐는데요. 요즘 들어 엄마가 자주 서운함을 내비치십니다. 남의 집 자식은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데리고 간다더라며 왜 우리는 그런 것 하나 없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모시고 다니지 않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다가도 막상 함께 나서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여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니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내자니 엄마도 저도 서로 상처만 쌓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뭘 해드려도 불만이 많은 엄마께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의 집 자식들처럼 안 하냐고 하셔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너무나도 잘 지내는 가정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엄마의 불편함 토로로 인해서 다시 여행 가고 싶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곤 합니다. 잠자리에 투덜대시거나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거나 그냥 넘겨도 될 일들을 꽤나 투정하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성지순례를 예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갔던 한 신부님께서도 미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통은 여기서 숙박하게 되는데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몇 달 전에 양해의 말을 구하는 여행사 직원의 말이 있었는데 함께 가는 저희들은 모두 이해했는데 유독 한 신부님께서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등 가장 어린이신 분이 가장 애처럼 행동하셔서 저희는 혀를 찼던 기억이 나네요. 나이가 들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엄마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엄마를 바꾸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나쁜 자식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죄책감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오늘의 미션은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는 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침묵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미션으로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돌보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하는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좋으니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백지영의 선택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무조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후퇴나 실패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갰을 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양재윤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쵸. 소나기가 내려도 그냥 저는 사실 찔끔찔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잘안 써는 편인데, 친구들이 탈모 온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고, 또 바람 불때 우산 쓰면 우산 뒤집어지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안 쓰는데, 막 정말 우산을 써도 쓴것 같지 않게 옷이 젖을 만큼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우산을 쓰지 않고 잠깐 비를 피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막 뭐가 쏟아지듯이 힘든 일이나 아니면 정말 일들이 쏟아지듯이 몰려올 때는 잠깐 숨을 고르면서 쉬는 거 필요하다는 거. 오늘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코너,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해밀의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그리고 최준익의 그대는 두곡 띄워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자 사고가 맑은 날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땡땡 모비스에서는 조금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투명 우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에 가려진 시야 때문에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난그 사고에서 사고난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투명한 우산을 통해서 앞을 선명하게 볼수 있고 또 우산에는요, 전조등의 불빛에 반사되는 소재를 부착해서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쉽게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젖어서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우산 덕분에 사고가 줄어들고 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목요일 코너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김동건 신부 음반에서 나의 아이야 띄워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예, 투명 우산에 또 아이들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항상 걱정이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키가 작으니까 우산을 쓰면 이렇게 시야가 앞이 잘안 보여서 자꾸 웅덩이도 막 밟고 이러거든요. 근데 투명 우산인데 전조등을 받으면 또 빛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서 또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올 때는 되게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올 때는 학교 나갈 때 빼고는 밖에 잘 나가지 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귀동 요한이유님이 사랑의 이삭줍기 2집에 내 마음의 홀씨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요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황배드로님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해주셔서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음반이죠. 행복한 과일가게 음반에 있는 내 마음의 홀씨 듣고요. 이어서 더 스토리가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기동요한유님이 신청하신 내 마음의 홀씨 그리고 황배드로님의 신청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리베라토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튀니지 중서부에 위치한 가프사라는 도시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었는데요. 당시 반달족의 왕이 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가톨릭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수도원을 해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원장이었던 그는 여러 수도승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을 고백한 뒤 체포됐는데요. 온갖 회유와 유혹을 뿌리쳤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리베라토.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막시모, 성녀 심포로사 등 2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신보현이 부르는 주님 앞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천승재의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나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신보현의 주님 앞에 이어서 천승재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수 있나요?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병이 낫길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한 곳까지 낫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치유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어요. 자,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치유자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갓등중창단이 부르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3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서울대 교구 동작동 본당 보좌 장동우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1: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0: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0: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1: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0: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1: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0: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1: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토마스 사도의 추기를 영광스럽게 지내는 저희가 그의 전구로 굳은 믿음을 지니고 그가 주님으로 고백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1: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0: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1: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2: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 알렐루야.
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4: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0: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복음은 토마스 사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직전에 줄거리에서 토마스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뵙고 기뻐합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슬퍼하고 있었기에 다시 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명이 없습니다. 바로 토마스입니다. 일이 있은 뒤 다른 사도들이 토마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그러자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날이 선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청개구리 같은 토마스의 반응. 이러한 모습은 불신하는 이의 전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고집 센 사람의 표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해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혼자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만 쏙 빠져 있었다니 아마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부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조금은 이해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니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눈앞에 나타난다면 한번 믿어볼 의향은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토마스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주일 동안 토마스는 아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토마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침내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의 대답이 뒤따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다른 제자들은 단순히 기뻐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토마스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부활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외침입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의 행동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힘든 시기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맙시다. 다음으로 토마스는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히 뒤처짐의 역설이라 표현할 만합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하며 주변보다 늦었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다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의 시작에서 오늘 복음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예수소서.
1: 주님, 복된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을 기리는 저희가 주님께 마땅한 찬미의 제사를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성 토마스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성사에서 참으로 성자의 몸을 모시고 비오니 복된 토마스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이며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0: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원사의 영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젠슨 황은요, 한 방송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와 특별한 인터뷰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도중에 유재석 씨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묻자 젠슨 황은 인간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만 남을 도울 줄 알고 타인의 성공을 바라는 이타적인 사람은 드물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능력과 성과를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젠슨 황의 답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다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으로 사랑 작업의 하느님 우리 주여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예상 외의 답변이죠.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인간성. 정말 인간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사회에서 또 그게 그렇게 100%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어떤 기업 경영자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방송 토크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 가져볼게요. 노래 두곡 듣고 오늘의 성경 만나볼게요. 박명선의 우리의 도움은 인호주사의 소원.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조금씩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2장의 말씀입니다.
1: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이를, 비밀을 폭로한 이를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리라.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루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약한 아내는 봉인에 두는 것이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히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겨라.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 재판받는 노인네를 깨우쳐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고집 센 딸은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제5부 하느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2장의 말씀에 이어서 최준익 막시모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2851님이 평화를 빕니다. 슬디님 항상 응원해요 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2851님께 평화를 빕니다. 그래서 포에 감사해.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9838님은 내일이면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안 싸우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설악산으로 갑니다. 하셔서요.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실까요? 평소에 어디 가셔서 이렇게 싸워서 그럴까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산으로 가시니까 설악산 산에 올라가면 너무 시원하겠다. 그쵸?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이번에는 9838님께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요곡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포에 감사해 듣고요. 이어서 김시현이 부릅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네, 포에 감사해 이어서 김시연 내가 천사의 말 한다에도 듣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사도 토마스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오해받는 분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여정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누구보다 굴곡이 큰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토마스 사도의 신앙, 뜨거운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의를 맞이한 성인, 성 아나톨리오, 성 이레네오 등 15분인데요. 오늘 축의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빵톡에서도 축일 축하해요 하고 축하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주변에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축하 인사 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성밴드 불꽃놀이.

0: 네, 성밴드의 불꽃놀이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부활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지 못해서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죠. 하느님 이라고 불렀던 토마스 사도의 고백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 안의 불신도 신앙의 불꽃에 태워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노인빈 엑벨트 신부가 부르는 토마사도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출장 관계로 내일부터는 신의석 아나운서가 함께 할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1: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자. 그 믿음이 나 행복하게 한다. 어렵고 힘들 때.

마스사도에게 투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자는 참 행복하다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의 소원은 이유 없이 그저 마냥 들어주시는 마스사 같은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토마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의 주길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신앙이 단단하지 못한 사도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의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그저 나무랄 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사도들과 믿음을 서로 비교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인들을 피해 다락방에 숨은 것도 아니고 토마스보다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그가 부재 중일 때 찾아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토마스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정확한 답을 복음에서 찾을 순 없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을 고려해 추측해 보건대 그는 박해의 두려움에 갇혀 숨어 있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사라진 스승을 찾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전임 교황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토마스 사도의 이런 모습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묵상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믿기 위해 상처를 만지는 특별한 표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상처를 보여주시지만 밖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 앞으로 오시어 평범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멀리서 나를 찾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어 먹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을 나누고 그들에게 더욱 붙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나 홀로 선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미사 때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먹히시는 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 곁에 머무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때때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데에 버거움을 느낄지라도 그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그분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의 추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사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없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1: 성 토마스 사도 추기를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7년 주 5일제 근무 직장인의 실질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총 119일이 될 거라는 기사 보기들도 보셨나요? 하루인데 왜 벌써 2027년이 기다려지는 걸까요? 2027년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휴일, 그 휴일이 올해보다 딱 하루 더 있을 거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2027년이 꽤 괜찮겠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2027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일단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번 주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오늘 딱 하루만 견디면 아주 선물 같은 주말이 오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내년의 하루도 좋지만 먼저 눈앞에 와 있는 이번 주말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 법, 오늘을 아주 잘 살아내는 거겠죠.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라이즈의 Love 119 119 이 노래로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보기들 중에 9674님 번호 뒷자리 9674 쓰시는 분께서 저는 복디가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하면 힘이 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주말에 소개해드렸는데 아 주말이었나 휴일이었나 그래서인지 금요일만 되면 9674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이분 또 힘나시겠네 오늘.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더 힘차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보기들도 신나는 금요일 아침 시작하고 계시겠죠? 2027년에는 아직 2026년 반이나 남기는 했지만 27년에는 휴일이 하루 더 있다고 하니까 2027년 WID도 있고 휴일도 하루 더 있고 기대될 이유로 너무나 충분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을 잘 살고 주말을 잘 쉬어야겠죠? 자, 장정숙님 행복한 아침을 함께합니다. 민태님도 행여하루 시작하는 하루 행복 충전 시간. 이상윤님 오늘 멋진 하루 되세요 라고 저희에게 응원 보내주셨고요. 류하느님 문학소녀 주말이 손짓하는 금요일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이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아주 그냥 잘 살아내면 내일부터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파이팅 하자고요. 6516님 2027년이 아무리 기대돼도 2026년 크리스마스는 보내고 27년을 맞이할래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가 좋은 철부지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추석도 있어요.

0: 추석 연휴도 보내야 되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또 심지어 다음 주에는 이게 노는 날이겠죠?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 스케줄러에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들어주신 달력에는 어떻게 까만색으로 해놓으실 수가 있죠? 어찌됐든 저는 제헌절도 열심히 보낼 거고 광복절도 열심히 보낼 거고 아 광복절이 주말이군요. 추석도 있고 또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난리 났네. 아직까지는 2027년 오기 전에 부지런히 쉬고 그리고 2027년에 그 휴일을 하루 더 만끽해 보겠습니다. 2373님 매일 듣고 힘내고 있어요. 문자는 매일 못 드리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행이에요.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복귀는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마침 중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날이 흐려서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문자는 조금만 있다가 신호 걸릴 때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도착하셨을 때 복디 저 이제부터 일 시작해요 혹은 복디 저 지금 출근길이에요 라고 문자해 주셔도 되고 복디 오늘 아침에 애들 등교시키고 지금 이제 짬나서 문자 보내요 라고 짬이 날 때 문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복디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복디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코너 아주 알차게 준비했어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해보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있으시다면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이 듭니다.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 다짐, 뭐 정답도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동나비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부터 전남 남부, 내일 새벽에는 경남, 오후는 전북, 그리고 내일 밤에는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 밤, 주일 밤부터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서울이 22.7도, 광주 22.9도, 대구 23도입니다. 한낮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 체감 온도도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0: 중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그치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쯤이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까지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주는 여러분들만의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뭐 손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유 아 풀어 하면서 장난을 거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쓱 내밀면서 이거 먹고 풀어 용서해줘 라고 화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담백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고 담백하게 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필살기를 쓰시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만의 화를 풀어주는 필살기. 화난 마음 달랠 때는 relax, inner peace, 병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커피 선물 준비할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이 화 풀어주는 필살기 문자 보내주세요. 자, 노래는 에픽파이 평화의 날.
1: 오빠 좀 웃어봐.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주는 여러분들만의 필살기.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아우, 좋은 필살기는 복디가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 윤은혜 사랑해 듣고 올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사람의 팔이 두 개인 이유. 서로를 꼭 안아주기 위해서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물그릇에 물을 숟가락으로 푹 떠먹었나 봅니다. 놀란 아빠는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라고 혼내자 아이는 도대체 혼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발끝만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또다시 아니 지금 아빠가 혼내는데 발을 까딱거리면 돼 안 돼? 하면서 한 번 더 아이를 혼내죠. 그런데 그 순간 아이와 아빠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아이는 갑자기 배시시 웃더니 아무 말 없이 아빠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결국 아빠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우리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난 아빠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만큼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은 없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화를 내던 사람도 두 팔이 등을 감싸는 순간 어느새 웃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화난 마음을 녹이는 건 잘못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보다 꼭 안아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빠 화를 풀어주는 방법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딸.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 어느 아빠가 이 딸의 행동에 안 녹아내리겠어요.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화난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하는 보기들만의 필살기가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듣고 오셨습니다. 아, 복디가 이렇게 햇살을 한 줌 아주 감성적이게 막 조곤조곤 읽으려고 했는데 이야기 드리면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께서 복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해주고 계신데 아닙니다. 그냥 재채기 참을 수 없잖아요.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아 참아보려고 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참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재채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화 풀어주는 필살기 사연 만나볼게요. 7409님, 딸이 엄마 아빠 화내지 마 하면서 중지시키면 그 덕에 화 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딸이 또 평화의 상징, 평화의 아이콘이군요. 저희 집에서는 뭐 저는 같이 싸움을 붙이죠. 아, 하지마. 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싸우는 거야,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싸우는 거야 라면서 저는 화를 더 좀 나게 하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암컷이거든요. 진짜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 진짜 화를 잘 풀어줘요. 엄마랑 아빠랑 화가 나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사람한테 가서 막 쪼르르 가서 자기 앞발로 그 사람 입을 때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조금 더 큰 사람한테 막 쪼르르 달려가더니 막 짖더니 그 소파, 뭐 아빠가 소파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소파를 막 올라가가지고 두 발로, 네 발이잖아요, 근데 두 발로 서서 이 앞발로 아빠 입을 때려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목소리가 크다, 근데 엄마가 뭐 주방에 서있다 그러면 뚜루루 달려가가지고 엄마 다리를 붙잡고 엄마 다리를 또 때려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 강아지마저도 이렇게 분위기를 읽고 화 풀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더 화를 내시겠어요. 금방 화를 푸시는 편이더라고요. 싸움이 좀 중재가 됩니다. 막내딸 역할을 잘하고 있죠. 윤은지님, 저는 마들렌 잘 구워서 20개 정도 만들어서 포장해서 주면 풀리더라고요. 그 정성과 사랑 덕분에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구나. 이게 필살기 맞네요. 자, 박선미님께서는 화 풀어주는 필살기, 저는 매운 떡볶이를 함께 먹어주기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싸우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려고 매운 떡볶이를 시켜서 미안해, 이거 같이 먹자 라고 이렇게 살살 굴리신다고. 정영화님, 화나면 저희 최애 음식 떡볶이를 먹는답니다. 오, 선미님이랑 영화님이랑 다투면은 금방 해결되겠네요. 아, 실수. 다른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거군요. 요즘은 조용히 곁에서 기도만 해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화를 나게 만들었는데 옆에서 기도하면 약간 더 화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화가 나면 떡볶이를 먹게 되더라, 우리 떡볶이, 내가 떡볶이 살 테니까 같이 먹을까, 미안해 라고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곁에서 내가 화를 돋궜는데 옆에서 병화를 빕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면은 더 화날 것 같은데. 7237님, 저는 맛있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놓고 화 풀어 라고 애교 섞인 말을 하면 남편도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쿨하게 화답해 줍니다. 맛있는 음식, 이것도 필살기죠. 누군가가 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상다리 부러지게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누가 거기에 면전에다 대고 나 아직 화났거든? 이걸로 나 화 안 풀리거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김정배님, 저는 아내가 화나면 기타 들고 제 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궁상 그만 떨고 안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내분이 좀 너그러우신 것 같은데. 아내가 화가 나면 풀어줘야지. 갑자기 배짱이 마냥 기타를 들고 저 구석에서 딩가 딩가 딩가 딩가 하면은 저는 화가 날 것 같은데. 아내분이 굉장히 너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화 날 것 같은데. 갑자기 화를 풀어줘야지. 어떻게든지 화를 빨리 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준다거나 아예 잘못했어라거나 같이 막 야 재밌는 거 저거 너무 재밌지 않냐 이렇게 막 풀어줘야지.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가서 문 닫고 딩가 딩가 딩가 딩가 하면은 뭐야, 화날 것 같은데. 안방으로 오라고? 안방으로 와서 한번 혼꾸녕이 나야지.
장난이고요. 자, 8911님, 저는 진심을 담아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다니던 병원 간호사분에게 예전에 지나치게 화냈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간호사분과도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 간호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제 반은 인간의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왜 나한테까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으시겠지만 또 반은 그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소명 때문에 저 환자분이 혹은 저분이 저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시니까 간호하면서 많이 힘드니까 투병하면서 많이 힘드니까 저런 생각을 하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렇게 단련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단련이 됐을 거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8911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셨다니 그러면은 또 사과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혜영님, 마음은 굴뚝인데 남편한테 거절당할까 봐 좀 눈치를 보다가 매운 볶음면을 들이댑니다. 아, 이게 약간 저는 정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화 풀어 이것도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화를 진심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스트레스 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난 게 불편하니까 화 풀어 막 막무가내로 타이밍 안 좋게 막 이렇게 막 사과하고 이러면 또 빨리 안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영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 화를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좀 남편의 멘탈 컨디션도 좀 잘 눈치 보면서 잘 살펴보다가 어느 정도 조금 누그러졌다 싶으면은 미안해 하면서 우리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라고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화난 사람 입장에서 나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화 풀어 누구 좋으라고 화 풀어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를 좀 잘 보면서 일단은 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리를 좀 하고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좀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막무가내로 화 풀으라고 하면 안 됐죠. 2209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화가 나면 악인도 사랑하는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요. 노여움을 끄고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분노를 좀 가라앉힌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예전에 구교환 배우님하고 이 감독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이 감독님 두 분이 커플이잖아요. 두 분이 뭐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화가 날 때 혹은 너무 누군가가 미울 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막 사랑해버리면은 어느 순간 무슨 영화에 좀 사랑스러운 악인이지만 결국은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더라. 라는 영화 속 주인공 같이 좀 사랑스러워지더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엊그제인가 제가 그 유튜브에 신동엽 씨가 술 마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이제 악플러들 성시경 씨는 악플러들을 진짜 너무 막 화를 내면서 이거를 결국에는 뭐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나는 엄격하게 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동엽 배우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살랑살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좋아하게 됐구나 라는 너 뭐 그랬지? 막 이렇게 넘기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그렇지. 조언이 되게 저한테는 조언이 많이 됐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마저도 그냥 사랑해버리면 어느 순간은 그냥 영화 속의 주인공 좀 악인이지만 어찌됐든 좀 불쌍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마음 먹게 된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겠습니다.
간호사분께 지나치게 화냈던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 하시는 8911님께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8911님께 커피 브루백 랩시엔씨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8님, 비 오는 아침이지만 연차 내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행여와 함께해요. 선우정아 뒹굴뒹굴 신청합니다. 부럽네. 비 오는 날 출근도 안 하고. 저희 대신 더 그 연차 아주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보내시라고 7408님을 위한 선우정아 뒹굴뒹굴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정영화님. 7월부터 오전 8시 타임에서 6시 수영으로 바꿨어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일어나기 힘들지만 운동하고 나오면 상쾌하네요. 모두 행복을 였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8시 타임에서 심지어 6시로요? 2시간이나? 아침에는 30분마저도 한낮에 2,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시간이나 앞당겼다고요?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정영화님,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부지런히 사시면 너무 멋지잖아요. 자, 앞으로도 6시 수영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건강 챙기시길 복디가 응원 많이 많이 할게요. 1226님, 복디 예전에 사연 보낸 이후 레오가 지각 한 번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과 행여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날들입니다. 이거 봐요. 스스로 램프의 지니가 되셨잖아요. 다짐하시면 이 다 외쳐볼 지니, 다 힘내볼 지니에 외쳐보시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보기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이거 잘 들으셨죠? 외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날들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송정희님, 오늘 둘째 딸 윤서화 세라피나 고2 기말고사 세 번째 날입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 날 고2 기말고사. 서화, 우리 서화 고생이다. 우리 세라피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복디 이모가 응원 많이 많이 할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다 힘내볼 지니 마음속 외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을 거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얼른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포미닛이 부릅니다. Dreams Come True.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제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구 하나님, 주말에 있을 아들 BMX 대회에 온 가족 양양으로 가고 있어요. 정재현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진짜 주말마다 양양으로 가시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자주 가시잖아요. 저희한테 자주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 자전거 대회 BMX 대회 나가는 우리 재원 형제님 그리고 가족분들 파이팅입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양양 가신 김에 맛있는 것도 드시나요? 무엇을 맛있는 어디 들렀다 오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현 파이팅! 3368님 오늘도 우리 강아지가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간식 주는 것을 자제하려고 다짐합니다. 관절 때문에 몸무게 7kg 이하로 다이어트 시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아내 몰래 황태채 주고 출근합니다. 이번 주일에 털도 자르고 세신할 예정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털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애처롭게 지금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애처롭게 바라보는데 간식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진짜 맨날 무너집니다. 그 강아지의 눈빛. 아, 지금 속속들이 강아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진 복디가의 부스 안에서 그거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허수진님. 오늘 방사선 들어가기 전에 CT 촬영이 있어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촬영하고 교육 듣고 집으로 오네요. 어제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지금 온몸이 아프지만 오늘은 제발 다치지 말고 조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아휴, 그러니 너무 속상하시겠다. 병원 다니느라 안 그래도 고생인데 교통사고까지 나셔서 많이 힘드세요? 정형외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오늘 CT 촬영하면서 잠깐 교수님한테 들려가지고 협진 좀 받아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힘든데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협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또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꼭 협진 받으세요. CPBC 라디오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뽑아볼게요. 드럼 주세요. 우리 어제 교통사고 나셔서 걱정이 되는 우리 수진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노을에 붙잡고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5583님입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들어요. 출근 시간이 일러서요.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하루 책 10쪽씩 매일 읽으면 1년에 한 책 12권 정도 읽는 거라고 하신 멘트 듣고 오, 이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7일부터 지난달 말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담도 없고요. 책 읽어야 하는데 안 읽고 있는 그 죄책감도 사라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꾸준히 읽어보려고요. 감사해요, 복디.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라고. 와, 인증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주말에 들으시고 복디가 하루 10쪽씩만 읽으면은 책 12권 정도 읽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기억하시고 또 해내신 당신. 크, 너무 멋지다. 너무 대단합니다. 아, 또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양희님. 그 바쁘고 정신없던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서 이제 올해에 숨돌리기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연수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휴식이 될 수 있을 기대와 설렘이 있답니다. 복디 그리고 복임님들 모두 무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말고 기쁘게 지내다 뵈어요. 여행 어디로 다녀오시나요? 연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숨 돌릴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부럽다. 여행은 언제나 가도 좋죠.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고 조심히 무사히 다녀오세요. 박선미님, 요즘 새벽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 돌며 묵주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들과 기분을 공유하고픈데 아직 아들은 새벽 기상이 힘든가 봐요. 저는 묵주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요. 라고 받고 싶은 선물 보내주신 거 아닐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묵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통해 주시면 또 드리고 사연도 신청곡도 다 소개해드리고 어때요? 행복을 여는 아침 할만하죠? 들으실만하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 나비엔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 나만의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 복작복작! 자,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이무진 씨의 신호등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이 노래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던데. 붉은색과 푸른색 그 사이 3초의 짧은 시간.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화살기도 할 수 있고요. 라디오 켜는 일, 복디를 만나는 일도 3초면 충분하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출첵도 3초 정도면 복디 반가워요. 이것도 3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3초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복디는 그 3초 동안 커피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 신호등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이무진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의 짧은 시간 동안 뭘 하실 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9414님, 복디 음악 좋아요. 이 말 3초도 안 걸렸네요. 그쵸? 복디 반가워요.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어요. 복디 음악 좋아요. 이 한마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20님, 아니 눈을 감았다 뜨면 3초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기엔 눈을 감기에는 눈을 감았다 뜨기엔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자, 367 하나님. 야, 이분은 6520님, 이 문자 잘 들어보세요. 3초면 수업 시간에 몰래 빵 하나를 먹을 수 있죠. 눈을 6520님 눈 깜빡할 사이에 빵 하나를 드실 수 있대요. 자, 2037님, 3초 동안 안전운전할 수 있어요. 정지선에서 출발할 때 좌측 1초, 우측 1초, 앞 1초 보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죠. 신호 위반하고 오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끝나는 시간에 뛰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크, 안전운전하시는 우리 2037님, 보기님 대단하십니다. 2903님, 그 짧은 시간 저는 혈압약을 챙겨 먹어요. 약도 챙겨 먹을 수 있다. 김정배님, 푸른색, 붉은색, 딱 총각김치가 생각나네요. 총각김치에 컵라면 한 그릇, 3초면 됩니다. 와, 정배님이 뭔가 먹방러로 한번 전향해 보시면 어떨까? 그냥 컵라면 한 그릇을 입에 탁 털어넣는 시간이 3초면 된다고? 이 정도면은 약간 먹방, 프로 먹방러 아닌가요? 자, 7703님,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3초, 혈액순환이 잘 돼요. 우리 7703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꼼지락꼼지락 한번 돼봅니다. 혈액순환 중요하죠. 2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면은 금세 다리가 붙는 느낌이더라고요. 8712님, 7살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3초 안에 할 수 있는 일? 엄마한테 뽀뽀해주기라고 합니다. 어머나, 너네 어머니가 누구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 따님이 이런 걸 배웠을까? 크. 자, 그러면은 오늘 복작복작 3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행동들 중에 장

문제도 술술 풀리고 집에 올 때는 엄마, 나 생각보다 잘 봤어.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말고사 보는 모든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 나는 나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윤도현 밴드가 부르는 나는 나비 듣고요.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염정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염정현입니다.
0: 선생님 한 달 만에 보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네. 뭐 열심히 병원 생활하고
0: 네.
1: 아기도 좀 잘 키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0: 선생님은 네. 선생님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술, 이뻐지는 시술들도 많아요.

0: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선생님도 직접 해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분이 해주시나요?
1: 아직은 제가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셀프로 시술을 하는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톡스죠.
0: 아, 네. 주사?
1: 네네.
0: 주사를 선생님이 셀프로 한다고요?
1: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아프기 때문에.
0: 제가 할, 이렇게 네, 할,
1: 거울 보고 네, 소독하고 그러고 하는데
0: 네.
1: 다른 사람한테 제가 시술할 때보다는 거의 3배 이상
0: 걸리죠. 이제 셀프로 주사 놓는 거 정말 너무 하드코어다.
1: 요즘 그 영상 자료 같은 데 보면 셀프로 이렇게 시술하는 영상들 많이들 올라오기는
0: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 SNS에 재밌는 그 피드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병원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1: 네, 네, 물론입니다.
0: 트렌디하게 네. 릴스 쇼폼을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겠죠.
1: 제가 그 정도까지 감각이 있지는 않고요. 네.
0: 아, 그리고 선생님은
1: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환자분들을 보시느라 너무 바쁜데 그 짬을 내서 네. 그분들이 기획하신 거 막 촬영하고 하면은 진짜 바쁘시겠더라고요.
1: 오늘처럼 진료 네. 전에 아침 일찍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점심 시간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저녁 늦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0: 제가 최근에 봤던 피드 중에 가장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딱 보고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떤 시술이 좋겠더라 네. 하시는 그걸 봤거든요.
1: 그거를 이제 좋은 정보기는 한데 네. 너무 맹신하시는 마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어디까지나 추측성으로 한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그분이 직접 뭘 하셨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정도의 피부, 이런 정도의 잔주름 개선, 모공 개선 이런 거를 필요 이런 거를 원하시면 어떤 게 효과가 좋겠다라는 것을 추측성으로 찍어본 겁니다.
0: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을 직접 개개인의 차이도 너무 날 테니까 실제 그렇죠. 내가 네. 뭐 그분보다 더 피부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시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과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
1: 네, 맞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예,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시술하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0: 진짜 셀프로 주사 놓는 거 너무 무섭다.
1: 저도 하기 싫은데 이마 주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0: 그쵸, 그쵸. 네.
1: 그리고 어느 순간 이마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보톡스는 조금 다른 것보다는 꾸준히 셀프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0: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네. 정보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맞으면 예. 팽팽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그 기저가 조금 기저 원리가 좀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 보톡스는 일반적으로는 근육에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치과에서도 시술할 정도로.
1: 네, 맞아요. 그 이갈이 심하신 분이나 네. 예, 저작근 운동이 너무 활발하신 분들은 이제 보톡스를 놔주는데, 그러니까 보톡스를 놔주는 곳이 근육. 피부 이렇게 있거든요.
0: 네.
1: 그 근육에 맞는 거는 그냥 일반 보톡스라고 하고 피부 진피층에 놓는 보톡스를 이제 더마톡신 혹은 스킨 보톡스 이렇게 네. 하는데요. 피부 쪽에 놓는 거는 우리가 좀 보톡스 양을 근육 쪽에 넣는 것보다 좀 많이 희석해서 넣고요. 그래서 근육에 넣는 주사는 근육의 움직임을
0: 덜하게.
1: 억제해서 이제 근육이 덜 움직이면 얼굴에 주름이 덜 잡히니까
0: 그쵸.
1: 그렇게 하는 원리고요. 피부 쪽에 넣는 주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를 살짝 타이트닝하고 그리고 잔주름 같은 것도 좀 개선시키고 그리고 땀샘이 많이 있는 곳에
0: 여름에
1: 네, 이제 다한증
0: 맞죠, 맞죠.
1: 겨드랑이 이런 데 많이 하시거든요.
0: 그거는 진짜 일종의 치료죠. 그냥 이 미용 목적도 있지만 치료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땀샘 있는 부분은 땀샘 분비를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아 맞아. 다한증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보톡스 시술한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0: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프대요.
1: 근육에 넣는 것보다 피부에 넣는 것이 훨씬 아파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얇게
1: 네, 맞아요.
0: 뜨는 느낌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보톡스 하면은 팽팽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길래 그 얘기를
1: 팽팽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2차적인 결과인 거죠.
0: 그렇죠. 예. 근육을 근육에 약간 독을 넣어서 톡스를
1: 맞습니다.
0: 넣어서 근육을 좀 유연하게 만든 마비 시키는 거. 그래서 좀 강하게 발달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제 복디의 궁금증을 풀어 봤으니까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떤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은 이제 제 이제 전문의
0: 네.
1: 일단 전공 분야기도 합니다.
0: 오. 예,
1: 복통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0: 네네.
1: 여름철에 이제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증상도 다양하고 병명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0: 아이들은 아기들의 경우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프다 그러고 유치원 가기 싫어도 배가 아프다 그러고
1: 네.
0: 그래가지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복통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의 전문 분야라고 하니까 복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배 아파요, 복통이 있습니다라는 말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환자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1: 그렇죠.
0: 이야기인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로 다 같이 배가 아픈 다 같은 배가 아픈 건 아니겠죠? 선생님은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1: 아, 저는 일단 장의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예. 환자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변이나 이제 가스 방귀를 언제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복부의 청진기 또 이제 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확인을 하는데
0: 네.
1: 이제 장이 소리가 과하게 날 때는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 설사를 좀 동반하고요.
0: 오, 부글부글.
1: 네네. 장의 소리가 이제 좀 덜 난다. 그러면은 장마비나 장폐색 이런 쪽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장마비, 장폐색 일단 단어가 너무 무섭네요, 선생님. 부글부글은 사실 잘 흔히 있는
1: 네.
0: 일이잖아요. 부글부글한 거는. 근데 장마비, 장폐색 심지어 소리가 안 나. 그냥 속이 불편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불편한데 소리가 안 나.
1: 그러면 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그게 이제 장마비고 장폐색은 어딘가 이제 막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0: 그 아이들
1: 네네네.
0: 꼬마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디가 아파 어디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해라고 하면 다 배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왜 애들은 배가 아프다고 표현할까요?
1: 실제로 배가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0: 네네.
1: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0: 있고. 학습 효과?
1: 예.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일단 걱정을 하고.
0: 걱정하고 안 예. 가도 되고.
1: 아니야 뭘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꾀병을
0: 꾀병
1: 해야 되고요.
0: 네네. 네.
1: 근데 이제 진짜 아플 때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가장 밥 먹기 싫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는 하는데요.
0: 나 배 아파.
1: 네. 일단 그거 말고는 과식이 일단 원인이 될 수 있고요.
0: 이제
1: 아이들은 이제 치아도 작고 저작 기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그 많이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침과 저작 활동이 이제 첫 번째 소화 과정인데
0: 네.
1: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다음 소화 기관인 위,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데 이제 소화하는데 무리가 조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도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체온 36.5도 근처에서 이제 가장 좋은 활성화를 갖고 있는데
0: 네.
1: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음식을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온도가 안 맞으니까 배 안에서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배가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0: 실제로 제가 어제 턱이 아파가지고 열심히 저작 운동을 못했어요.
1: 네.
0: 그래서 뭘 먹긴 먹어야 돼. 배가 고파서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씻고 막 넘겼더니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한
1: 더부룩하죠.
0: 거예요.
1: 더부룩하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0: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어린 아이들은 뭐 어른들보다 더 저작 활동이 좀 떨어지니까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할 수 있다.
1: 네네.
0: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질병 쪽을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들입니다. 이제 장 중첩증.
0: 네.
1: 예, 장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0: 네.
1: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소장보다 대장이 훨씬 굵거든요.
0: 네네.
1: 갑자기 굵어지니까 소장의 맨 아랫부분인 회장이
0: 네.
1: 이 대장 앞에 있는 맹장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1: 한 80% 정도는 한 생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소아에서 발생을 하고 네. 2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복부가 아팠다가 호전됐다. 이런 증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선생님이 이 시기를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생후 6개월부터 2세 사이에 이 네. 친구들은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1: 울죠.
0: 그냥 울죠. 네. 그러면 정말 진찰하기 쉽지 않겠어요.
1: 쉽지 않습니다.
0: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다가 이 아기들은 사이즈가 진짜 거의 팔뚝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배는 손바닥만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이거를 아이고 어떡해. 너무 딱하다.
1: 수분간 아팠다가 자지러지게 울었다가 또 안 울다가 또 몇 분 동안 자지러지게 울다가 안 울다가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또 한 가지 예, 또 있더라고요.
1: 하나는 더 있습니다. 이 위에 음식 비대성 유문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0: 네.
1: 위에는 음식물이 이제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분문이 있고요.
0: 네.
1: 소화된 음식물이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나가는 이제 유문이 있습니다.
0: 네.
1: 영아 비대성 유문 협착증은 신생아의 유문 벽 속에 있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0: 네.
1: 유문이 거의 막히거나 혹은 완전히 막히는 병이고요. 선천성 질환이고 생후 1년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신생아한테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특징적인 주된 증상은 이제 요 시기면 이제 거의 모유나 분유를 먹겠죠.
0: 네네네. 네.
1: 이거 열심히 배고파서 잘 먹다가 몇 분 이내에 이제 분수처럼 쏟아지는 구토를
0: 분수토라고 하죠. 엄마 네.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런 구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근데 이 분수토가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 많잖아요. 애들이.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질병에서 이제 제일 특징적으로
0: 아 그래요.
1: 예. 분수토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본인이 배가 부르면
0: 네.
1: 이제 덜 먹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 잘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0: 넘쳐
1: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0: 네.
1: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수토 같은 경우는 요거가 제일 흔합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잘 염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원인이 다르죠. 배는 워낙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 네. 얘기해 주신 뱃속 장기들만 해도 진짜 여러 가지였는데
1: 그렇죠.
0: 윗배, 아랫배를 보통은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1: 그렇죠.
0: 나 지금 윗배가 아파, 아랫배가 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윗배가 아프면 어떤 질환들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1: 윗배에서도 저희들은 보통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봅니다.
0: 오.
1: 우상복부,
0: 이제 우상복부?
1: 이제 가운데 윗배,
0: 윗배?
1: 예, 그건 명치라고 하죠 보통.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좌상복부.
0: 오.
1: 예. 우상복부에는 이제 보통 간이랑 담낭이 있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0: 이 오른쪽 갈비뼈
1: 그렇죠.
0: 안에 있는 거겠죠?
1: 네. 근데 그 중에서 간은 이제 질병이 웬만큼 진행되지 않으나 이제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문제가 있을 때 조금
0: 심각해져서
1: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0: 그쵸.
1: 심각해져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0: 네.
1: 그렇기 때문이고요.
0: 네.
1: 대부분은 그래서 담낭이나 담관 쪽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저희 CPBC에도 담낭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외과적 수술이 첫 번째가 충수돌기염이고요. 두 번째가
0: 맹장.
1: 예, 네, 흔히 맹장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담낭 절제술입니다.
0: 오.
1: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떼셨습니다.
0: 오, 혹시 선생님이 네. 집도를 하셨나요?
1: 아, 제가 집도는 안 했고
0: 네네.
1: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0: 와, 그렇죠. 원래는 안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1: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제 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0: 우와, 너무 고생하셨겠다.
1: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0: 아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봤을
1: 네네네네네.
0: 때는 어렵지는 않지만
1: 네.
0: 어쨌든 환자는 고생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자 가운데 윗배, 윗배는 뭘까요?
1: 네. 가장 흔한 게 이제 위염, 위궤양 등의 질환이 많습니다. 예. 발병률이 높지는 않은데 췌장의 질환이 있을 때도 이제 중앙 쪽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근데 선생님, 이 췌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간처럼
1: 네.
0: 이게 통증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좀 심각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거는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져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증상이 있어야지 일단 신호를 받아야지 병원을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좌상복부.
1: 좌상복부 이번에 이 부분에서 통증이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는 장기는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요. 네. 비장의 문제는 대부분 이제 교통사고나 이제 과격한 충돌 이렇게 이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이제 비장이 파열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위치입니다.
0: 좌상복부는 통증이 드물다. 있으면 네. 뭐 갈비뼈나 이런 데가 더 그렇죠. 통증이 아픈 거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나서 네네. 아랫배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 Left, Right, Left.

0: 찰리푸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상복부 그러니까 윗배 아플 때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아랫배로 넘어갈게요.
1: 네, 네 아랫배도 마찬가지로 우측의 하복부, 중앙, 좌측의 하복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 하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충수돌기염, 흔히 우리가 맹장이라 그러죠.
0: 맹장.
1: 네, 정식 명칭은 충수돌기염이 맞고요.
0: 네.
1: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충수돌기염 초기 증상은 이제 배꼽 주변, 배 네. 중앙 부분이죠. 그쪽 부분에서 통증이 시작되다가 점점 이제 우하복부로 이제 넘어가는 통증 양상을 보이고요.
0: 네.
1: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면 이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꼽에다가 엄지 손가락 오른손 엄지 손가락 대시고
0: 네.
1: 우리가 흔히 치골이라고 말하는 제일 앞쪽 위쪽에 있는 골반 뼈 있죠.
0: 네네네.
1: 거기다 새끼 손가락 대시면
0: 네.
1: 거기 일직선으로 했을 때 배꼽에서부터 3분의 2 지점,
0: 네.
1: 뼈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0: 네. 한 네 번째 손가락 정도 네. 닿네요.
1: 고부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강력한

0: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 오, 너무 저는 항상 배만 아프면 윗배든 아랫배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나 맹장인가봐 맨날 이러거든요.
0: 오른쪽 아래.
1: 오늘 선생님께서 네. 그 위치를 딱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배꼽에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골반뼈에 놓고 네. 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그 부분이
0: 뼈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일직선으로 했을 때
1: 네.
0: 그 정도 위치가 아프다 그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충수돌기염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측 받고 좌측으로 넘어볼까요? 네,
0: 좌측이랑 중앙은 같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대장이 지나가는 같은 길이라서
1: 네.
0: 이제 여기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비입니다.
1: 네.
0: 대장의 변이 잘 배출이 안 될 때 이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잘 많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개실염이라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게 라디오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1: 네.
0: 대장 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벽 주변에 네. 조그만하게 꽈리 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1: 주름 같이
0: 주름이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처럼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대장
1: 네네네.
0: 벽에
1: 네.
0: 네,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대장벽이 약하거나 이제 후천적으로 과도한 변비나 장 운동 등으로 이제 혈관이 이제 대장벽으로 혈관이 관통하거든요.
1: 네네. 네,
0: 고기에 위치한 대장벽 쪽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대장 안쪽에 있는 점막이 근육층을 뚫고 네. 바깥쪽으로 이제 주머니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네.
0: 그리고 그 주머니에 변찌꺼기들이 쌓여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개실염.
1: 네.
0: 이제 개실 염증이 없으면은 이제 개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아, 네.
0: 그 서양에서는 이제 좌측 대장에,
1: 네.
0: 동양인에서는 우측 대장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된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왔는데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좌측 대장에 개실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좌측 대장 쪽.
0: 네.
1: 좌측 하복부.
0: 네,
1: 그래서 이제 변비가 심하거나
0: 네.
1: 화장실을 못 갈 경우에 통증을 느끼겠네요.
0: 네네.
1: 그 가스가 차도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가요?
0: 그렇죠. 변이 나가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혼자 있거나 뭐 가족들끼리 있거나 시원하게. 배출하는
1: 중요하다.
0: 옆에 누군가 있거나
1: 응.
0: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1: 그럴 때는
0: 이제 참죠.
1: 참죠. 보통. 그러면서 네. 병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불편하기 시작하기죠.
1: 화장실을 다녀야겠죠.
0: 네네.
1: 자 그러면은 보기들에게 퀴즈 주십시오.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1: 여기 있습니다.
0: 아 네. 이것은 흔히 맹장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맹장 끝에 있는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배꼽 주변이나 명치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요?
1: 1번
0: 위염,
1: 2번
0: 충수돌기염,
1: 3번
0: 과민성 대장 증후군.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소개해 주세요.
0: 네, 르세라핌의 이브 그리고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0: 르세라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글씨가 너무 조그맣죠, 선생님?
1: 아,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0: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3180님, 정답 충수돌기염. 제가 2년 전 새벽 4시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알려주신 손바닥 검사법으로 딱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6시, 새벽 6시에 119 타고 가서 수술했잖아요. 라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알려주신 대로 해봤더니 딱 그 부분이 정말 아팠다.
1: 대부분은 그래서. 그 부위가 맞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0819님께서는 전에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119 타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피로도 없는 장기 떼고 나니까 후련해요.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네. 맹장 있으신가요?
1: 네, 저는 아직 안 떼고 갖고 있습니다.
0: 가지고 예. 계신 정말로 이게 필요가 없나요?
1: 아, 어렸을 때는 필요합니다.
0: 아기 때는 필요해요.
1: 아기 때는 이게 그 우리 몸 면역 체계 네.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장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아기 때 저게 염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크면 자연스럽게 별로,
1: 네,
0: 별로 역할을 안 하고
1: 역할을 안 하는
0: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통증만 만드는
1: 네,
0: 거니까
1: 맞습니다.
0: 떼는 경우가 많다. 김영희님, 우와 신기하다. 오늘 명희님께 특별 강의 받고 응급 상황에 본인이 쉽게 진찰할 수 있는 저 좋은 의료 방법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756님께서는 문자 그 질문하셨어요. 저희 손녀딸 성격이 급해서 무엇이든 빨리 먹습니다. 몇 번 씹지도 않고 먹어요. 찬 우유도 급하게 마시고는 배가 아프다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토하고는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반복이 되면 안 좋겠죠?
1: 네, 반복되면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일단은 좋겠죠. 이게 아이들은 이제 말로 이렇게 타일러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음식을 잘게 잘게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찬 거를 주지 않는다거나 음식물을 줄 때 한 번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고 조금씩 주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확실히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팁을 좀 알고 계시네요.
1: 네, 경험이죠.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네. 이제 얘기해 주신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실제로 집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금식입니다. 일단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집에서는
0: 그렇죠, 그렇죠.
1: 금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설사가 심하면 이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 보충을 조금 해주는 거 좋은데, 근데 물만 마셔도 토한다. 예를 들면
0: 네.
1: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그냥 빨리 가까운 병원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0: 그러면 배가 아프다, 살살 아프다. 이게 배가 차면은 배탈나기도 쉽고 배 아프다고
1: 네.
0: 생각하잖아요. 따뜻하게 찜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네네네.
0: 근데 이게 모든 배 아픈 증상, 복통에 괜찮은 대처일지.
1: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장마비가 있는 환자나 또는 이제 찬 음식이나 체온으로 인해서 이제 몸속 소화 기능들이 이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증상이 다 호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다. 이제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는데 좀 굶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섭취를 하는 게 좋은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1: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 분들이 이제 어디가 아프면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않는다.
0: 그치 맞아요. 밀어내야 된다.
1: 밀어내거나 이거라도 먹어야지 기운을 차린다.
0: 맞아요.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선입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0: 네,
1: 생각에는.
0: 맞죠. 네.
1: 일단은 굶는 게 좋습니다.
0: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금식이 좋다.
1: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이제 치료가 금식인 질환은 있어도 치료가 식사인 치료 질환은 없습니다.
0: 네네네.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장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치료가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 수액입니다.
0: 예.
1: 필요하면 항생제.
0: 네. 예.
1: 그리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복통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플 때
0: 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못 느껴요.
0: 배가 더 아프죠.
1: 네.
0: 배고픔
1: 먹으면 이제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다 본인이 그럼 어느 정도 장운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천천히 부드러운 것부터 식사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맞네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이미 장운동이 다시 네. 활발해졌다라는 거니까.
1: 그리고 한두 끼 굶어도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0: 그러면은 집에 하나쯤 있으면 네. 좋을 상비약도 알려주세요.
1: 네. 우리가 흔히 다들 소화제 네.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진통제나 소화제 정도는 어느 정도 먹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0: 네.
1: 네. 근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약.
0: 네.
1: 그 이런 약들이 보통 이제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0: 네.
1: 장의 운동을 항진시키거나 저하시키는 약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장 마비 증상이 있는데
0: 네.
1: 장 운동을 저하시키는 약을 먹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장을 더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약을 먹으면은 이제 더 회복이 늦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이제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전에 이제
0: 맞아.
1: 병원 가서
0: 맞아. 처방 받아 가지고
1: 받아서 집에 있어요.
0: 네.
1: 이거 배 아팠을 때 먹던 약이야.
0: 복통 이렇게 네, 적었겠지.
1: 복통 이렇게 적어 놨겠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증상이 다를 수도 있고 증상이 비슷한데 원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쵸.
1: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0: 처방된 약은 아무리 뭐 비슷하게 아픈 뭐 배가 아픈다라고 네. 생각해도 함부로 드시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게 더 빠르실 거다라는 네. 말 전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쯤 돼서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퀴즈 맹장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맹장 끝에 붙어 있는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자, 이 정답은요.
1: 2번 충수돌기염입니다.
0: 네, 충수돌기염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꼭 이거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배 아픔은 괜찮지만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안 된다.
1: 아,
0: 네, 네, 네,
1: 네. 증상이 그 호전되는 복통 등이 있죠.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위염 또는
0: 그쵸.
1: 그 설사,
0: 속쓰림
1: 이런 것들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은 보통은 금식을 유지하고 수분 보충을 조금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켜봐도 되겠지만
0: 네.
1: 이제 살면서 이제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복통 또는 호전되지 않는
0: 네.
1: 그 다량의 혈변
0: 너무
1: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한 복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오늘도 정말 복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네네. 오늘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1: 감사합니다.
0: 끝인사 주시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1: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어서 아주 보람찬 하루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0: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배치기의 마이동풍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4: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9: 여러분과 함께.
1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인생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만큼 욕망은 어쩌면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능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비롯되죠. 욕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건 또 너무 무기력하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 넘치게 되면 욕망이 우리를 또 지배합니다. 그래서 욕망과의 완급조절, 욕망과 욕심도 과유불급, 평소에 마음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